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가운데 바람은 부드럽고 물결은 잔잔하기를.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프라츠코프, 메초 소프라노 크리스탈 루드비시, 바리톤 발터베리 노래, 그리고 칼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콤한 게 당긴다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가끔은 맛있는 걸 먹는 것만큼 확실한 기분 전환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꼭 먹는 것만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깐 바람을 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쉬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 다를 테니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분 전환 방법을 몇 가지쯤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언제든 꺼냈을 수 있도록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5: 카티 프로 시작.

조지 그리핀의 랩소디 인 블루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심심함을 경험한다. 이 심심함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이른바 시간을 죽이는 활동으로 이끈다. 그러나 심심함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하는 존재다. 몸은 멈출 수 있어도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것이 심심함이다. 이 감정은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대로 두면 점점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 외로움, 불안, 우울. 하지만 그 바닥에는 하나가 있다. 자극이 사라진 상태, 심심함이다. 심심함은 그 자체로 드러나기보다 다른 감정의 얼굴을 쓰고 나타난다. 문제는 이 감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심심함은 두 방향으로 흐른다. 하나는 창조, 다른 하나는 파괴다. 인류의 많은 변화는 심심함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다는 감각,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다는 느낌, 그 감정이 새로운 것을 만들게 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도 흐른다. 사람은 자극을 찾는 존재다. 도박 중독, 과도한 소비, 끝없는 유흥. 이것들은 심심함을 빠르게 없애준다. 하지만 더 강한 공백을 남긴다. 그래서 다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 이것이 파괴의 방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큰 목표다. 삶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는 방식이다. 연구, 사업, 성취, 도전. 이 길은 강력하다. 사람에게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시간을 밀도 있게 만든다. 그래서 심심함을 에너지로 바꾼다. 두 번째는 작은 감각이다.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보는 방식이다. 출근길에 길가에 작은 풀을 본다. 그저 지나치지 않고 잠깐 멈춰본다. 낯선 사람의 짧은 친절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바람, 공기, 빛, 사소한 변화. 이 작은 자극들이 하루를 채운다. 이 길은 조용하지만 지속된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다. 큰 방향과 작은 감각, 목표와 일상. 이 균형이 있을 때 심심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심심함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다. 이 감정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살아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답하면 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심심함은 삶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되기도 하고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한다.

칼 라인에케의 플루트 소나타 D장조 운디네 가운데 3악장 안단테 트란퀼로를 제임스 골로이의 플루트 그리고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사회복지학자 엄태환의 책 불안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즘은 심심할 틈이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이 비워도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또 볼 게 없으면 다른 걸

찾아보게 되잖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근데 심심하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심심하니까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또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도 해보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틈을 주지 않는 이 핸드폰이라는 게 어쩔 때는 좀 별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 심심해서 책을 읽었고 또 외로워서 음악을 들었고 했었는데 그 시간을 너무 다른 재밌는 자극적인 것들이 채워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끔은 심심한 시간을 너무 서둘러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빈 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또 즐거움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2316번님 사연인데요. 딸과 함께 초대해 주신 오르간 연주에 다녀왔어요. 오르간 연주 듣기만 했지 보는 건 처음이라 그 발놀림이 신기하고 예뻤어요. 발놀림이 예뻤다. 오르간 연주자들 보면은 그 발 페달로 그 건반 모양의 페달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페달처럼 길게 누르고 있고 한 게 아니라 막 움직이면서 바쁘게 정말 발놀림이 신기해 보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루이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로얄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여 루이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6권 작품번호 57에서 오늘은 세 번째 곡을 만나봅니다. 제목은 환상입니다. 제목처럼 꿈속을 거니는 듯한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선율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 하다가도 잠시 머뭇거리고 또 이 화성도 미묘하게 변하면서 어딘가 불안하고 모호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그의 음악에는 노르웨이의 자연을 그린 작품도 많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 풍경을 섬세하게 표현한 곡들도 참 매력적이죠. 그리그의 환상, 게르하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그의 서정소 곡집 6권 오프스 57 가운데 세 번째 곡 환상을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733번님 사연인데요. 단풍 들기 시작하네요. 제가 일하는 마장호수에는 방문객이 많아 바빠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마장호수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죠. 아, 지금 이때쯤 가면은 정말 단풍이 쫙 물들어서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이 가을에는 못 갈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면 좋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바쁘시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타메조 나리타의 해변의 노래 듣습니다. 미시아 마이스케 첼로 연주로 함께합니다.

참외 좋은 아리따의 해변의 노래 미시아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하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오늘 1부 끝곡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오프스 2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에 몰토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보내드립니다. 마르타 아르헤르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근거증시.

0: 라이프케어 몽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쯔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작사 작곡 첫사랑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0: 빠르고 간편한 화물원성 플랫폼 카고링크.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김정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2: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1: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초청 지휘 정하

한결, 장대건의 기타, 최지웅과 소재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피터 리우엔의 두데이 바이올린과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사룸바,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류트 협주곡은 기타로 들려주죠.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2014년 런던에서 결성된 바비칸

합창단 서울 오라토리오 오케스트라가 함께 멘델손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들려줍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까메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와 라마르 크로스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반 벨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조 황제 오프스 76의 3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반벨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를 소개합니다. 한 남자가 나무 아래 서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넓은 잎사귀. 그 그늘이 고마워서 그는 나무에게 노래를 바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다정한 그늘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남자,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군을 이끌고 바다 위에 다리를 놓아 그리스로 건너가려 했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 나무 한 그루 앞에서 이토록 다정해지다니 조금 엉뚱하지요? 천하를 가진 왕이 끝내 갖지 못한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사랑의 소동에 얽힌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세르세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동생의 연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소동이 시작됩니다. 아르사메네는 세르세의 동생입니다. 로밀다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로밀다는 장군 아리오다테의 딸입니다. 왕의 구애에도 아르사메네를 향한 마음을 지킵니다. 아탈란타는 로밀다의 동생입니다. 언니의 연인 아르사메네를 몰래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마스트레는 세르세의 약혼녀입니다. 남자로 변장한 채 왕의 곁을 지켜봅니다. 왕은 동생의 연인을, 로밀다의 동생은 언니의 연인을, 그리고 약혼녀는 그런 왕을 바라봅니다. 화살표가 모두 엇갈린 사랑, 이제 그 첫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의 정원. 세르세가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앞에 섭니다. 왕은 나무를 바라보며 천둥도 번개도 바람도 이 나무의 평화를 해치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토록 소중하고 다정한 그늘은 일찍이 없었다고.

옴브라 마이프, 그야말로 정말 가장 유명한 아리아죠. 아, 이토록 다정한 그늘은 세르세이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였습니다. 뭐 알토 모린 포레스터가 노래했고요. 아, 브라이언 프리스트만이 지휘하는 빈 방송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세르세가 정원에서 거니는 그 시간 정원 저편에서 맑은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왕을 살짝 놀리는 듯한 노래, 장군 아리오다테의 딸 로밀다의 목소리입니다. 그 노래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세르세는 동생 아르사멘에게 선언합니다. 저 여인을 왕비로 삼겠다고. 하지만 로밀다는 바로 아르사멘의 연인이었죠. 동생이 반대하자 왕은 그를 궁에서 쫓아내고 로밀다에게 직접 청혼하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합니다. 그 사이 남장을 한 세르세의 약혼녀 아마스트레가 몰래 도착해 이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이 소동을 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밀다의 동생 아탈란타입니다. 언니가 왕비가 되면 아르사멘에는 자기 차지가 될 테니까요. 남자의 마음쯤이야 사랑스러운 눈짓 하나면 얻을 수 있다며 아탈란타는 자신만만하게 노래합니다.

온 채널 레자드레토 사랑스러운 눈짓 하나 아탈란타의 아리였습니다. 소프라노 마릴린 타일러의 노래였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아르사메네는 로밀다에게 편지를 씁니다. 심부름을 맡은 건 아르사메네의 하인 엘비로. 엘비로는 들키지 않으려고 꽃장수로 변장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어설픈 외국인 말투로 꽃사라고 외치는 모습. 진지한 왕들의 이야기 한가운데 불쑥 끼어든 웃음입니다.

0: 나.
1: 아, qui voler fiori. 아, 꽃 사실 분. 엘비로 아리아였습니다. 베이스 오한 브레기논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엉뚱한 손에 들어갑니다. 아탈란타가 가로챈 것이죠. 아탈란타는 편지를 이용해 아르사메네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세르세 역시 그 말을 믿고 로밀다에게 아르사메네의 마음이 변했다고 전합니다. 로밀다는 상처를 받지만 그렇다고 왕의 청혼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놓아 군대를 건너게 할 수는 있어도 한 여인의 마음 하나는 어쩌지 못하는 왕.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세르세는 이제 뼈저리게 압니다.

그대를 외면하는 이를 사랑하고 싶다면 세르세이 아리아였습니다. 모린 포레스터 알토의 노래였습니다. 그 무렵 거센 폭풍이 몰아쳐 왕이 자랑하던 바다 위의 다리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왕의 끈질긴 구애에 지친 로밀다는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한다면 따르겠다고. 세르세는 곧장 장군 아리오다테를 불러 딸의 혼인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랑은 왕가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아리오다테는 당연히 왕의 동생 아르사메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나자 왕의 뜻이라 믿고 로밀다와 아르사메네의 혼례를 올려줍니다. 왕이 쳐놓은 그물에 왕 자신이 걸려든 셈이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세르세는 분노로 몸을 떱니다. 지옥 깊은 곳에 복수의 여신들이여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라. 왕의 노래는 더 이상 나무 그늘 아래의 다정한 노래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심연의 잔인한 복수의 여신들이여, 세르세이 아리아였습니다. 알토 모린 포레스터가 노래했습니다. 분노한 왕 앞에 그동안 남장을 하고 곁을 지키던 아마스트레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버림받은 약혼녀의 꾸짖음 앞에서 세르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마주합니다. 결국 왕은 아마스트레와 화해하고 동생 아르사메네와 로밀다의 결혼도 받아들입니다. 복잡하게 엇갈렸던 사랑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사람들은 다시 마음에 기쁨이 돌아오기를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돌아오기를 마지막 합창이었고요. 윈 아카데미 실내합창단 아카데미 감마코어가 노래했습니다. 헨델의 세르세는 1738년 4월 런던에서 처음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마 저희가 아리아의 초상에서 소개해드린 오페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오페라일 텐데요. 왕의 이야기에 하인의 익살과 변장 소동을 섞고 또 길게 반복되는 아리아 대신 짧고 경쾌한 노래로 이야기를 밀고 나간 작품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고요. 공연은 5차례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 오페라는 20세기에 들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헨델의 대표적인 오페라 가운데 하나로 사랑받고 있죠. 특히 첫 장면의 옴브라 마이프는 헨델의 라르고라는 이름으로 오페라보다도 훨씬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은 만큼 큰 힘을 가진 왕도 사람의 마음만은 명령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세르세가 끝내 평화를 찾은 건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가 아니라 갖지 못할 것을 놓아주었을 때였죠. 어쩌면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0: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잡나.

0: 신도리가 만듭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부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6: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7: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8: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7: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9: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7: 전
8: 이번에도
7: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10: 여행.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1: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1: 10월 오픈 때 가보자.
1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1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3: 너무 좋아요. 유후,
1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3: 완전 좋아요.
12: 연두링.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 오늘 마지막 곡은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중동의 오랜 지혜,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세 개의 문장을, 세 개의 문을 통과시켜라.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문은 필요한 말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따뜻한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시기 전에 어떤 문을 건너뛰고 또 어떤 문 앞에 멈춰 서시나요?

그리고 가끔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도 세 번째 문을 통과시켜 보면 좋겠어요. 잘했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고. 귀한 손님에게 하듯 나를 대하는 따뜻한 말. 여러분의 오늘이 안팎으로 보드랍길 바라며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영화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F.R. 데이빗의 Was였어요. 오늘도님이래. 가을 타는 산도님 따라 부르셨네요. Don't come easy. 네, 저도 이렇게 따라 불렀어요. 신나네요. 네, 오늘 오프닝 정말 너무 진리 아닌가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오프닝 들으시면서 영화 원더의 한 장면 떠올리시는 분 안 계신가요? 새학년의 첫 영어 수업날, 브라운 선생님은 한 달에 하나씩 마음에 새길 문장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첫 문장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옳음과 친절함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친절을 택하라. 진심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다 보면 보통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아주 높죠. 여러분 어떠세요? 옳음과 친절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저도 역시 옳음을 택해야 하는 걸 아는, 친절을 택해야 하는 걸 아는데 자꾸 옳음이 가슴을 입을 치고 올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새기면 참 좋은 목금토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성별님, 사실인가 필요한가 따뜻한가를 읊조려주셨네요. 농담굽님, 굽님? 농담굽님. 세계의 문, 애매하면 입을 다물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입을 다물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귀는 활짝 열고. 하지만 여러분, 레인보우는 손가락이다. 손가락은 네, 많이 생각하다 보면 쓸 수 없으니까 많은 얘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다 나눠주셔도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모두 환영입니다. 미리 공지했듯이 오늘 최영음 무드는 흥청망청입니다. 햄버거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쌓아놓고 기다릴게요. 잠시 후에는 영화 퀴즈도 있는 날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요. 참, 오늘은 어제 체험 인스타에 미리 공지한 대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오늘 라디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거든요. 혹시나 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여기 라디오 CBS 스튜디오, 음악 FM 스튜디오 궁금하신 분들은 그 레인보우 앱 들어오셔서 카메라 모양 버튼 누르시면 제가 뿅 하고 바로 실시간 최강희, 네, 강디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도 구경하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번호, 메시지 보내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예요. 그리고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CBS 무비라고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그냥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방금 들으신 곡은 티파니에서 아침을, 네, 영화 중에서 문 리버였고요.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냉정과 열정 사이 중에서 더 홀 라인 야즈였습니다. 저 처음 DJ 맡았을 때 11월 1일이 3주년이라고 하던데 그 3년 전 이맘때 이제 선곡표가 쭉 왔어요. 제가 라디오 좀 사고 낼 수 있으니까 노래 곡 제목들을 좀 미리 많이 보내달라 해서 선곡들을 쭉 받았을 때 냉정과 열정 사이 홀 라인 야즈가 있어서 좀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때는 막 제목을 막 검색해서 뜻 알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홀 라인 야즈를 오늘 다시 들으면서 거의 전부 온 마음 이런 느낌의 뜻이잖아요. 이 홀 라인 야즈가 담긴 홀 라인 야즈에 담긴 의미가 그래서 와 전부만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어떤 느낌일까? 또 이 가을에 그런 의문이 들지 뭡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런 감상이 드는 것을 보니 정말 가을인가 봐요. 그저께 가을비가 내리고 난 뒤에 날이 확 추워. 아직은 추워지진 않은 것 같은데 추워진다 하더라고요. 가을과 겨울 사이 요맘때 되면 냉정과 열정 사이 얘기 많이들 하시죠. 네, 아오이와 준세이 4943님이 강디 체험이 흐르는 시간 동안이 계절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인 거 아세요? 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OST 신청합니다. 아무거나 다 어울리긴 해요 하면서 기분 좋게 신청해 주셨어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이누맘님 오프닝이 참 따뜻해요. 나에게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남에게도 다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5239님 매일 같은 일상이 지겹다가도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들으며 버텨지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도요. 매일 같은 날인데 매일같이 만나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루가 버텨지는 것 같아요. 또 힘도 되고. 네, 여분의 힘이 주어진달까?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햇살 함주님 귀만 동행하고 있었는데 굳이 손과 눈을 쓰게 하시네요. 네. 네, 치매 예방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진짜 부끄러워요. 보이는 라디오 할 때. 또 오늘 또 메이크업 한껏 예쁘게 하고 와가지고 진짜 세상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너무 진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홍영미님 킁킁 강대한테서 향기가 나요. 내 취향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나올 때는 이 꼴이 아니었는데 저도 보니까 뿅 예뻐졌더라고요. 오늘 샵 갔다 왔거든요. 주디님, 최강희 씨 너무 귀여워요. 해주셨는데 오늘 처음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첫인사가 강디 귀엽다네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자주자주 이야기 남겨주세요. 0111님은 번호 좋다. 0111님. 강희 언니, 보라 소식 듣고 급하게 켰더니 오늘도 예쁨이네요. 저 이번 주 토요일에 클로저 보러 가요. 너무 기대됩니다. 유훗 하셨습니다. 네, 그때 011님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연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문자 소개된 분들께 햄버거 세트 흥청망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님이 문득 노팅힐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강디 하셨는데 노팅힐의 분위기가 뭔가요? 가을 느낌이 난다는 거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줄리아 로버츠 님이 여배우여서 여배우의 향기가 난다는 뜻일까요? 여튼 급 땡겨서 이 노래 들어볼까 봐요. 노팅힐 중에서 엘비스 코스텔로 쉿.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행오버 중에서 빌리 조엘 Just the way you are 였습니다. 이 곡은 신혜숙님 신청곡이었어요. 뽕규님, 유일하게 듣는 라디오, 완전한 휴식 같은 시간. 오, 감사하다. 감사해요. 메모리즈님, 허공에 그림 그리는 거 은근 집중하게 되네요. 아, 제가 그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제 그 태블릿 그 PC 펜슬로 심심해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놀려고 내 커피잔 그려서 막 커피 마시고 하트 그려서 막 보내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때 블루님이 판토마임 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유치한가요? 유치했나요? 저는 유치한 거 좋아해요. 네. 여기 농담곰님이 강대는 확신의 N이다. 네, 확신합니다. 네. 네, 모델링 그린키즈네요. 커피잔, 하트 등 몇 가지는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는 것도 있어요. 밀크티님, 제가 웃고 있으니까 간호사님이 뭘 보고 있냐고 해서 최영은 광고했어요. 잘했쥬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처음에서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최강희 영화 음악에서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영화 신라관 예매권 보내드립니다. 9년 전 캠핑 스쿨버스 실종 사건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심리 스릴러예요. 네, 뭔가 슬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웨일폴, 고래에게 먹힌 남자 예매권 보내드려요. 60톤의 거대한 고래에게 산채로 먹힌 다이버가 단 60분 안에 고래 뱃속을 탈출하기 위해 극한의 사투를 펼치는 서바이벌 스릴러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신라권 또는 고래 이렇게 달고 유료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되 본인 성함을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영화 퀴즈가 있는 날이죠. 이제 퀴즈 풀러 가볼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영화 상식도 쌓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영화가 좋다, 퀴즈가 좋다.

최근에 OTT 서비스에서 1위를 차지했던 드라마 개인적인 택시 보신 분 계신가요? 차태현 씨 주연의 무공해 저자극 드라마인데다가 도파민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손이 가네 라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퀴즈, 제가 드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배우 차태현 씨가 출연했던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추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차태현 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연기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에서는 대학생 겸 시나리오 작가 견우를, 복면다로에서는 트로트 가수로 거듭나는 봉다로 역을, 신과 함께 재화벌에서는 순직한 소방관 자홍 역을 연기했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 영화에서는 라디오 DJ인 현수 역을 맡았습니다. 그것도 청취율 1위인 프로그램의 DJ로 출연했던 차태현 씨 주연의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준비한 퀴즈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라고는 말할 수 없는 여기는 CBS 음악 FM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CBS의 음악 FM이고요. 그럼 다시 퀴즈로 돌아와서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차태현 씨가 연기한 현수는 자신의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 정남의 이야기를 상담해주며 인기를 얻는데요. 어느 날 정남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과속해서 낳은 딸이라고요. 딸 정남 역은 배우 박보영 씨가, 정남의 어린 아들 기동 역은 왕석현 군이 연기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차태현 씨 주연의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섯 글자 주간식입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선물 딱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가속

스캔들 중에서 박보영님 목소리 너무 상큼하고 힐링 보이스 아니에요? 네. 홍민정? 아, 박보영님 목소리가 아니네요. 전 박보영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닮았네요. 홍민정님의 아마도 그건이었고요. 오늘의 정답 영화였죠? 과속 스캔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엽기적인 그녀 중에서 신승훈의 I Believe 였습니다. 네, 맞아요. 퀴즈의 정답은 과속 스캔들이었습니다. 7086님은 가속 스캔들이라고 가족의 가짜를 쓰셨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요? 네. 네. 추령천님은 타짜 신의 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동그리님은 라디오스타라고. 아이구야. 9828님 과속 스캔들 30년 전 일이지만서도 저도 과속 스캔들이었어요. 하셨습니다. 과거사 고백을. 네. 아가 선물을 미리 받고 결혼하셨네요. 꿈 디자이너님, 과속 스캔들 차태현님 찐팬인데요. 젊은이의 양지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젊은이의 양지에 차태현님이 나오셨었나요? 여튼 과속 스캔들 연말에 보면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죠? 하셨네요. 네, 저도 그 드라마 봤어요. 그 개인적인 택시. 거기에 미미님 나오셨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태현님은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드셔도 그분만이 가진 그 매력은 넘사벽인 것 같아요. 4800님 제 생각엔 과속 스티커인 듯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장난이시죠? 장난인 거죠? 아 그럴 때 있어. 단어가 왜 엄마들 가끔 비슷한 단어인데 헷갈려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키친타워, 치킨타워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거는 상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확신의 과속 스티커예요. 제 생각에 과속 스티커인데요. 지금 과속 방지턱을 넘어서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가는 중입니다 하면서 나름 되게 풍성하게 여유있게 멘트까지 쳐주셨단 말이에요. 아, 네. 이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6280님 80세 어머니 정답 외치시네요. 귀여워요. 과속 스캔들 이렇게 할아버지 딸 손자 케미가 환상적이었던 영화 하셨는데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가운 문자가 왔네요. 1058님 어제 라디오 청취율 전화 받았어요. 점심쯤 02-2065로 시작하는 전화 받았는데 세상에 청취율 조사 전화였어요. 11시에 CBS 최강희와 영화 음악 듣는다고 했어요. 소소한 자랑거리 남겨봅니다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엘리멘탈 중에서 라우브의 스틸 더 쇼인데요. 이 곡은 3001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말 안 듣는 사랑스러운 중2 아들 생일입니다. 햄버거 세트 도전해봅니다. 하시면서 아들이 좋아했던 스틸 더 쇼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선물도 드리고 신청곡도 띄워드릴게요.

0: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7: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배추가 왔다.
8: 안녕, 나 영월 절임배추 속이 꽉 채.

0: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1: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2: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마이걸 중에서 마이걸 테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에서 또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인쇄

0: 맛있는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미술관을 찾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작품을 감상하면서 만족감도 쌓고 여유를 온전히 즐기기도 좋대요. 그림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차분하게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요. 비우거나 혹은 채우거나 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죠. 여러분은 어떨 때 라디오를 들으시나요? 노동요나 밥 친구가 필요할 때? 아니면 사연 보내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습관처럼 없으면 서운하니까. 비우거나 혹은 채우거나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걸로 오늘 2시간 잘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요.

0: 라디오를 듣는 이 시간 어떤가요 그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곡이었습니다.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12시에 만납시다. 1부 첫 곡이었고요. 8050님 저는 밥 먹으면서 늘 들어요. 귀도 채우고 배도 채우고. 0812님은 TV보다 라디오를 좋아하신대요. 틀어놓고 일도 하고 빨래 정리나 집안일 할 때도 다른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추석풍님, 지금 다니는 회사 11년 차인데요. 입사하니까 라디오가 틀어져 있어서 그때부터 CBS 용접됐습니다. 습관처럼 듣던 라디오가 이제는 애창 라디오가 됐습니다. 울고 웃고 즐기고 댄스까지 넘나 좋아요. 딱 열만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댄스 타임까지 함께 가시죠. 여러분에게 각자 필요한 용도로 이 시간 잘 활용되길 바라면서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아나운서 최선아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6: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중화역 가까이
8: 새집이 라온
7: 기다려온 서울 새집
8: 드디어 라온
7: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8: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7: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금 깐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깐뽀르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

0: 스토리가 만듭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이 걸걸한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인데요.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1284님이 청해 주셨고요. 4132님의 신청곡 서영은의 웃는 거야 앞서서 들었습니다. 소리새님이 가을목이 많다고 가을목이 무섭다고 보내주셨는데 겨울이 다가오기 전 산란기를 앞두고 모기들이 더 활발히 흡혈에 나선 탓입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참 흡혈 중이라고 하니까 다들 모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98 하나님, 라디오는 길동무이기도 하고요. 친구 같아요 하셨는데 라디오가 때로는 배고픔을 채워주기도 한답니다.

0: 호빵맨.
1: 배고픈 친구를 만나면 자신의 얼굴을 떼어주던 그 호빵맨의 다정함을 이어받아서 이번 주는 저 채선아가 채빵맨이 돼서 단팥빵을 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못 받은 분들이 좀 빈정상해 하실까봐 걱정이 많은데 한국 사람은 3세 번 아닙니까? 오늘도 이어서 도전해 주셔도 됩니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채빵맨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경주 김씨 17대 종부가 직접 만드는 상촌 단팥빵에서 맛있는 단팥빵 세트 8종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단팥빵과 함께 먹으면 아주 짝꿍이죠. 커피 쿠폰도 부지런히 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셀프단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럼블피쉬 스마일 어겐.

7522님의 신청곡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0560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9167님 우리 부장님이요 커피 먹고 갈래요? 말만 하지 말고 좀 주시래요. 직원 6명이서 듣고 있어요. 그러게요. 6분 거를 다 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서 대표로 문자 보낸 9167님 것만 보낼게요. 몰래 드세요. 청취율 조사 이벤트 채빵맨이 쏜다 하고 있는데요. 누구와 먹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면 단팥빵 세트 보내드리고 있어요. 0992님 신랑과 같이 일하고 있어서 24시간 붙어 있는데요. 투닥투닥 하지만 만난 거 보면 사랑하는 신랑과 나누고 싶어요. 결혼 16년 차랍니다. 찐사랑 커플에게 단팥빵 보내드리고요. 엠마님 평택 우체국이에요. 점심 후 우편물 작업장에서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식사 못하고 들어오시는 집배원님들과 함께 먹고 싶어요. 당 충전으로 최고 단팥빵 꼭 같이 드세요. 5780님 채빵맨 저도 빵 주세요. 아들이 고성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곧 제대를 합니다. 군대 보내놓고 매일 마음 졸이면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했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 와요. 제대하면 엄마가 라디오 사연 보내서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같이 먹고 싶습니다. 받으면 바로 얼려 두셨다가 당이 또 떨어져

수 있잖아요. 이제 막 제대했으니까 같이 나눠서 꼭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8802님, 저요, 제 며느리 이름이 최선화인데요. 지금 저 멀리 제주도에서 하늘의 교통경찰관인 관제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와 같이 먹고 싶어요. 최선화님께 최선아 DJ가 좋다고 꼭 전해주세요. 555 하나님, 다니게 된 직장에서 사장님이 라디오를 틀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말에도 CBS를 틀게 됩니다. 주말에는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데 열만이 저의 유일한 힐링 타임이에요. 주말 간식으로 단팥빵 아이들과 나눠 먹고 싶습니다. 채빵맨. 좋습니다. 단팥빵 보내드리고요. 그 매일 CBS 라디오를 틀어두시는 그 사장님께는 커피 한 잔 꼭 전해주세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다음 곡은 9404님이 청해 주셨어요. 에라 모르겠다. 빅뱅이고요. 21의 론니.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0: 스스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세야.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5: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6: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5: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7: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5: 전
6: 이번에도
5: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8: 여행.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오늘 이사 중이에요. 이전 집은 예쁜 둘째가 생기는 행복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집에서도 행복한 일들 가득하면 좋겠어요. 말럽 GK님. 어떤 행복한 일이 생기실까요? 셋째? 이삿날 고생하시니까 커피 한잔 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으로는 유승찬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남기고요. 12시에 만납시다. 채빵맨과 함께 2부로 가시죠.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1: 3868님의 신청곡 12시에 만납시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케이윌과 은지원이 함께한 선물.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님, 저 출판 디자인 하는데요. 지금 300페이지 오타 검수 중이에요. 눈이 빠져나올 것 같아요. 차가운 뜨아님, 부서 이동을 한 지 한 보름 됐어요. 이제 업무가 좀 익숙해졌다 생각했는데 어제의 뿌듯함이 오늘의 진땀으로 돌아왔네요.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괜찮아질까요? 응원이 필요한 이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돌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6: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0: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M의 MBPL 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216님의 신청곡 코요태의 시련, 6359님이 청해 주신 엄정화의 페스티벌, 7432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싸이의 연예인. 청취율 조사 이벤트 채빵맨이 쏜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누구와 먹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면 단팥빵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707님. 애가 둘인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 딸내미가요. 줌바 페스티벌에 나간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대신 손주를 보는 나에게도 당이 필요합니다. 하셨는데 나눠 드시면 되겠어요. 단팥빵 같이 드시고 꼭 페스티벌에서 1등 하세요. 그래도 뭔가 힐링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2057님.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오, 그러네요. 딸이 올해 재수생인데요. 1년 동안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쵸. 결과를 떠나서 이미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응원의 마음으로 단팥빵 세트 보내드립니다. 4624님. 100일 동안 잘 커준 우리 아들 은호랑 먹고 싶지만 아직 분유만 먹어야 되니까요.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랑 같이 단팥빵 먹고 싶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나갑니다. 하시면서 100일 잔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 100일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저도 얼마 전에 일이라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단팥빵 맛있게 드세요. 박치기님, 손자를 둔 71세 할배입니다. 유치원 손자 친구 4명이 옛날 저 어렸을 때처럼 완전히 절친이에요. 주말마다 지내는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변함없는 우정 가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삼국지의 도원결의를 떠올리며 팥빵결의 이벤트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손자의 그 친구들 우정을 위해서 청해 주신 단팥빵 보내드립니다. 소른이님, 33주 만삭 워킹맘이에요.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단팥빵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었는데 먹고 싶어요. 이것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만삭 임산부에게 단팥빵 보내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12시에 만납시다 듣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정성껏 보내주신 사연들이 많았는데 다 드리고 싶은데 이 수량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 정말 아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아까비상 같이 아차상? 그런 분들 뽑아서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곡은 8214님이 청해 주셨어요. 김동률과 알렉스가 함께 부른 아이처럼 박혜원의 찬바람이 불면.

000 하나님의 신청곡 스톤즈의 언젠가는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타조아님 첫차 뽑아서 임진각까지 평소 듣던 CBS도 못 듣고 저속으로 다녀왔어요. 방금 도착해서 라디오 켭니다. 처음 그 차를 탔을 때 그 기분이 막 떠오르네요. 자유로를 타지 못해서 차 안에서 혼자 막 울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라디오도 켜셨으니 돌아오실 때는 또 잠시 끄세요. 긴장돼서 잠시 끄고 운전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어요. 5728님 고3 수험생 아들 데리고 대학교 면접 가고 있어요. 아들은 뒷자리에서 자고 있지만 저만 떨고 있네요. 제 면접인가요? 재원이에게 아직 면접이 몇 개 더 남았는데 제발 면접 최선을 다하라고 전해주세요. 재원아, 눈치 좀 챙겨. 앞자리에 엄마 계시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떨어져도 좀 할 말이 있잖아요. 재원아, 정신 차리고 네, 면접 파이팅하게 응원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분이 계시네요. 1058님, 어제 점심쯤에 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열만의 스페셜 DJ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버벅버벅했습니다. 다음번 패널도 신청하면 다음 라디오 청취율 조사 때 우선 전화한다고 해서 패널도 신청했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뭐 진행자 이름은 헷갈리셔도 채빵맨이라고 해도 네, 알아서 잘 들어주실 거예요. 12시에 만납시다. 프로그램명과 음악 FM CBS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64님. 이수영 씨에게도 힘 좀 드리고 최선아 아나운서도 힘내시라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은 거 보냅니다. 저도 힘든 자영업자의 길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면서도 다 큰 자식 만난 거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어머님. 또 그 어머님의 발이 되어서 운전하느라 고생 많은 와이프에게 감사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소개해드린 네 분께 모두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6803님이 청해 주셨어요. 하연우의 일상으로의 초대. 버즈입니다. 가시.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0: 12시에 만납시다. 끝곡입니다. 1042님이 정해주신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남기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우리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 임팩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년 10월 15일은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올림픽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정한 체육의 날입니다. 53년 전인 1973년에 처음 제정됐죠. 자, 하지만 체육보다 제육볶음을 더 좋아하는 저 한동주는 오늘도 잘 익은 돼지고기 같은 든든한 음악들로 갈매기 때 여러분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Dressed for Success, Roxette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4953번으로 와 놀러 왔어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네요. 날은 우중충하지만 신나는 곡으로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그러셨습니다. 네, 좀 그런데 이 햇빛이 비추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날씨가 좋더라고요. 4105번으로 오늘 저녁 메뉴 제육볶음 드셔요. 네. 제육볶음은 사실 맛이 없기가 좀 힘든 음식 아닌가요? 네. 제육볶음은 어딜 가서 먹어도 백반집 가서 제육볶음 시키면 절대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는 네, 그런. 도민님은 지금 일산의 불향 제육볶음 맛있어요. 좋았어요. 제육볶음도 싫어하시는

0: 분들은 그렇게 좀 거의 없지 않나요? 제육볶음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제육볶음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어느 식당에 가도 맛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육볶음이 요새 저 해외에서 또 인기래요. 우리나라 식당들이 해외에서 굉장한 인기잖아요. 그중에서 제육볶음이 또 아주 큰 인기랍니다. 아, 6268번으로 마음이 심란하고 어지러워서 산책하다가 할머니들이 난전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어린 무 섞은 게 있어서 사가지고 김치 담갔습니다. 맛있겠죠? 사진 보내주셨어요. 맛있겠습니다. 아유, 열무. 이거 진짜 맛있겠네. 어우, 침 나와.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오는 전화. 스팸일 가능성이 거의 90%지만 꼭 받아주셔가지고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면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동준의 팬팝스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전승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0: 스토리가 만듭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0: The Mamas
1: and the Papasenre, California Dreaming에 이어서 Scott McKenzie, San Francisco,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Proud Mary, 그리고 The Birds의 Turn, Turn, Turn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278번으로 아, 네 곡 연속 언제 나오세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가긴요. 그 다음 노래들 막 고르느라고 미리 들어보고 막 엄청 바빠요. 큐티 포뇨님이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초등학교 운동회 아이들의 신나는 이어달리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문득 80년대 친구들과 함께 뛰고 웃으며 온 힘을 다했던 그 시절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역시 비바비바님도 초등 4학년 딸아이 오늘 학교에서 운동회 하는데 학교 운동장? 죄송합니다. 운동장 좁다고 학부모들은 오지도 말래요. 집에서 아이 학교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 들으며 뭐 하나 너무 궁금해서 기웃거리면서 오전 시간 다 보냈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운동회들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오늘. 오늘 사실 햇빛도 그렇게 막 뜨겁고 우르진 않아갖고 운동회 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비도 안 내리고. 자 노래 계속해서 듣습니다. 나나 무스크리의 노래 Blaze d'Amour 그리고 다나 위너의 Ich liebe dich.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저에게 만화책은 불량한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보는 몹쓸 물건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동네에 있는 만화방을 보고 엄마한테 저기는 뭐하는 곳이냐고 여쭈었더니 엄마는 만 번 이상 화가 난 사람들이 모여서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라 만화방이라고 부르는 곳이라고 하셨죠.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냐면서 그 사람들은 눈만 마주쳐도 저한테 벌컥 화를 내니까 저런 데는 절대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학생이 돼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반에서 전교 1, 2등을 하는 모범생 친구가 가방 속에서 두툼한 만화책을 꺼내더니 친구들과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친오빠마저 베개 밑에 순정 만화책을 숨겨두고 몰래 보는 현장도 목격할 수 있었고요. 그날 이후 제 안에 견고했던 고정관념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서점에서 순정 만화 잡지를 들고 페이지를 넘겼고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엄마의 말씀에 속아왔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로 엄마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매달 잡지를 구독하면서 본격적으로 만화 사랑의 길로 들어섰죠.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저희 동네에는 저만의 작은 아일랜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화책 한 권당 대여료 300원, 대여기간은 3일. 만화책뿐만 아니라 비디오와 소설책도 함께 빌려주던 그 작은 대여점은 한쪽 구석에 과자와 음료수도 팔아서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죠. 저는 부모님의 따가운 눈총과 잔소리를 이겨냈고 나중에는 용돈을 모아서 수십 권의 만화책을 섭렵할 수 있었답니다. 그곳은 학교라는 울타리와 답답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방황하던 저의 10대 시절을 따뜻하게 위로해준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만 저의 방황을 받아주고 저를 위로하던 그 만화 대여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사하면서 제 발길은 뜸해졌고 그 후로 한번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분식집이 생겼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워서인지 저는 동네 서점에 진열된 만화책들을 보면

방문을 걸어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서 페이지를 넘기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터치 몇 번으로 세상의 모든 만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가끔은 손끝에 닿는 거친 종이의 결합과 다음 장이 어떻게 될지 가슴을 졸였던 아날로그의 설렘이 그립네요. 돌이켜보면 엄마의 엉뚱한 경고 속에서도 몰래 펼쳐들었던 만화책 한 권은 팍팍한 현실을 견디게 해준 가장 찬란하고 따스한 마법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즈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구로구 천왕로에서 최덕천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만화를 좋아하셨군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아, 만화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네 하면서 빠져드셨던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만화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근데 원래 그 그림을 제가 잘

그렸었는데 뭐 좀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그림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림 못 그리고 만화만 그렸는데 하여튼 예. 요즘에는 만화가 굉장히 저 만화가가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살기 힘들다. 예.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시절에도 열심히 그리셨던 분들은 지금은 아주 괜찮죠. 만화 가게, 아 만화방이라고도 하고 만화 가게라고도 했는데 하여튼 부모님들께서는 좀 안 좋게 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최덕천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리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ee, 엘버트 하먼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쿤

0: 10%죠.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크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2: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4: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5: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6: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6: 위제로
7: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8: 일양약품.
9: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0: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9: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0: 경리나라.
11: 중화역 가까이
12: 새집이 라온.
11: 기다려온 서울 새집
12: 드디어 라온.
1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4: 1533-1566 세라하임.
1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4: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3: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4: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5: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2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Take It Easy, Eagles의 노래로 FM팝스 문을 2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0564번으로 김포 배송 중인데요. 먹구름. 아 그리고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꼭 비가 올 것 같은. 비는 안 옵니다. 비는 지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음악 들으면 더욱 좋죠. 아, 확실합니다. 비가 와도 좋고요. 근데 비가 오지 않고 약간 흐린 정도의 이런 날씨가 음악 듣기 아주 좋습니다. 예.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6: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0: 편의점으로 처리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1: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배추. 주문전화 010-2808-754.

데뷔 깁슨의 Shake Your Love, 티파니의 I Think We're Alone Now, 트릭스의 Just Wanna Dance Tonight, 그리고 알라카르테의 Radio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티파니의 노래는 변정규 씨가 신청을 해 주셨고요. Just Wanna Dance Tonight도 어떤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또 놓쳤어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찾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2번

사 번호는 안 보여. 눈이 나빠서. 하여튼 1432번으로 저 국내 애니메이션도 이제 대단한 수준으로 동준 형님도 만화 잘 그리셨다니 참 다재다능하심을 느끼네요. 그러셨는데요. 예. 다재다능한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결핍이에요. 결핍. 잘하는 게 없으니까 뭔가를 잘하는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만화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뭐 기타도 치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결핍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무언가를 찾아갔던 거죠. 아마 제가 음악을 안 했으면은 만화가가 됐을 거예요. 뭐 일단 공부는 못하니까.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 Hold On 그리고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0: 닐 영의
1: 의자에서 소리가 났어요.
0: 죄송합니다. 닐 영의 Four Strong Winds에 이어서 Bob Seger and the Silver Bullet Band의 Against the Wind까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샬롬님이 짙게 낀 구름과 어둑해지는 쌀쌀한 날씨에 좋은 음악 감사하셨어요. 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날씨가 음악은 아주 귀에 쏙쏙 꽂힙니다. 9509번으로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날에는 옥상에 올라와서 차 마시면서 주변의 산, 하늘 등을 바라보는 취미가 있고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올라왔죠.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꽉 차 있고 바람은 태풍 수준이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뜨알을 들고 왔기 다행이죠. 아였으면 얼어 죽을 뻔했어요. 아, 옥상이 있는 집에서 사시는 분이군요. 아, 부럽습니다. 옥상이 있는 거라면은 건물주 아닌가요? 하여튼 예, 네, 좋으시겠습니다. 옥상에서 텃밭도 하고 그러시는가요? 부럽습니다. 자, 노래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머라이어 캐리의 Hero.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카티 프로 시.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한동준의 FM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02로 오는 전화 꼭 받으셔갖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동준의 FM팝스 들으셨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오늘 끝곡은 스모키의 노래입니다.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to m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머리하게 파타!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0: 어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최근에 한국을 찾은 할리우드 스타 탐 크루즈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촬영장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여전히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요. 그리고 쉬는 날엔 오토바이를 타거나 비행기 조종도 배운답니다. 이쯤 되면 일과 노는 것의 경계가 따로 없는 사람 같죠? 나이가 몇이든 좋아하는 일이 있고 새롭게 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일 하나쯤 찾아보시죠.

0: 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습니다. 김지영 씨, 탐 크루즈 60대 아닌가요? 어우 멋져 불어. 예, 뭐 일단 멋진 사람 같아요. 그 수많은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 매너를 지키는 모습, 웃음 잃지 않고 그런 모습부터 저도 보면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가요 속으로 여러분도 재미있는 일 하나쯤 찾아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서 사연 이벤트를 더 강하게 한번 해볼까 해요. 주제는요, 나도 참 많이 변했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 들면서 달라진 그런 모습들, 취향들 있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젊을 때는 와, 난 정말 고기 정말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나물이 좋더라 야.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시끄러운 곳이 옛날엔 좋았는데 이제는 조용하게 앉아있는 카페가 좋다. 예전에는 제가 말이 없었는데 요즘엔 말이 많아졌어.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런 나의 변화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변한 것들 사연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요, 추첨을 통해서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 승선권 1개, 그리고 랜덤으로 선물 20개, 커피 쿠폰 10개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0: 마누카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 명태어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쯔가골.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한우.

동물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오늘 하늘이 흐렸다가 살짝 개였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지은 씨, 황은정 씨, 김은양 씨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신청하셨고요. 이은미 씨가 부른 서른 즈음에 312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연 이벤트. 주제는요. 나도 참 많이 변했네. 이런 거예요. 나이 들면서 달라진 취향.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달라진 것들.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DJ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발표했던 노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의 그 옛날 어릴 때 목소리와 요즘 목소리가 조금은 달라져 있구나를 딱 알게 되거든요. 3716번 꽃이 좋아졌습니다. 꽃가루 길바닥에 떨어진 것도 싫고 향도 보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제는 예쁘네요. 막 예뻐. 적어주셨어요. 꽃이 좋아지셨군요. 그리고 3040번 저는요 예전에 고무줄 바지 절대로 안 입었는데요. 요즘에는 바지 살 때 고무줄만 찾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고무줄에 제 배를 맞추네요. 야, 이 공감이 확 되는데요. 편하긴 세상 편하죠. 예, 이런 거예요. 나도 참 많이 변했네. 사연 이벤트 1부 동안 함께 할 거예요. 천천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한선덕 씨가요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죠. 강인원 제가 먼저 사랑할래요.

이어드린 노래는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이원진, 류금덕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가요 속으로가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막 오고요. 이 음악이 자주 나오면 저는 너무 좋거든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38번째 친구를 찾았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두 번이나? 응? 월요일이었죠. 137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이어서 그저께 성신여대 생물학과 파리학번 최정숙 씨를 찾는다는 박혜옥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과는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서 최정숙 씨 결혼식 때 성악과에 다니는 박혜옥 씨가 축가도 불렀다는 그런 사연도 막 생각이 났었는데요. 방송을 최정숙 씨의 친구분이 듣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렇게 돼서 또 오작교가 되어주셨네요. 친구분 덕분에 두 분 연락 됐습니다. 138번째 만난 진심으로 축하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139번째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 떠오르면 사연 주세요. 민혜경 보고 싶은 얼굴.

사연 이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나도 참 많이 변했네. 이런 거예요. 재밌는 사연들이 많아요. 김동숙 씨. 젊을 땐 마음도 넓고 이해심도 많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요즘엔 제가 잘 삐쳐요. 두 딸이 엄마 또 삐쳤다. 빨리 풀어줘. 이러면서 놀리면 또 삐치고. 저 왜 그럴까요?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김동숙 씨가 왜 그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평소에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한 게 많으셨나? 아, 이렇게 또 사연 보내고 사연 읽혀지고 풀어지는 거죠. 9576번. 옛날에는요. 부당한 걸 못 참아서 자주 싸웠어요. 별명이 쌈딱이었는데 지금은 비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숨 한번 크게 쉬고 눈 감아버립니다. 이게 어떤 삶의 방식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3182번. 3,40대 때는요. 눈만 크게 떠도 마누라가 눈치를 봤는데 이젠 60대 중반이 되고 보니 역전되어서 이 마나님의 심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 그러셔야죠. 안 그러면 안 되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무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무미림.
3: 평택고덕 무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무미건설 컨소시엄.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정현, 임재범 씨가 함께 부른 노래죠. 사랑보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아, 오늘 사연 이벤트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칠 때가 됐어요. 주제는 나도 참 많이 변했네. 이 주제였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정은 씨, 어렸을 때 동사무소에 가면 웬 돋보기가 여기 있나 했는데요. 맞아요. 서류 작성하는데 돋보기가 막 몇 개 있죠. 요즘에는 제가 그 돋보기 그렇게도 소중하게 잘 쓰고 또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글을 주셨습니다. 0945번. 예전에 엄마가 이럴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요즘엔 제가 혼잣말을 해요. TV 보면서 아유 저 어쩌나? 아유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막 한탄하고 그래요. 공감이 되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당첨되신 분들께 저희가 따로 문자 드리고 방송 마칠 즈음 선물 당첨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임상에서 증명된 목주름, 눈가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결세라,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복 씨가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걷는 게 좋아졌습니다. 달라진 제 모습에 작은 박수를 보내며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블랙헤트라 구름과 나였습니다. 오와우. 6794번으로 온 사연이에요. 방송 중에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요. 좋아하는 가수 등등 여러 가지를 묻더군요. 아무튼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매일 듣는다고 했습니다. 아, 꽤 긴 시간을 통화하셨다는 글도 있었는데 방송 중에 이 전화가 또 6794님께 갔네요.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미로 제가 그냥 넘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게 있죠. 공이로 오는 전화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다음 주까지만 02-2056, 02-5056 이렇게 오는 전화 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동준 씨 같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좋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산은 도시를 설계하기 전 시민의 하루를 먼저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고단하진 않은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다양한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돌봄은 충분한지,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시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키우는 것, 그것이 오산이 생각하는 성장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며 함께 누리는 성장. 오산시가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갑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도시 오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랜드
1: 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희정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고은경 씨 그리고 이진숙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있는 친구들 고은경, 이진숙입니다. 우리는 1972년생이고 정명고등학교 시절 삼총사로 지냈습니다. 고은경, 이진숙은 마음이 순하고 따뜻한 친구들이었어요. 직장인이 되어서도 늘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서로 결혼할 때도 절친으로 축하해 주기도 했었죠. 특히 기억나는 건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셋이 나이트클럽에 간 날입니다. 모두 다 정장을 입고 가서 부킹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테이블만 부킹이 안 들어와서 슬프게 나이트클럽을 나왔더랬죠. 속상해하다가 까르륵 웃으며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추억이 많은 친구들인데 결혼 후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혼과 함께 연락이 끊긴 지 25여 년. 이제 50살 중반이 되니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두 친구가 듣고 있다면 아니면 고은경, 이진숙을 알고 있는 지인이 듣고 계시다면 김희정이 찾는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윤상 가려진 시간 사이로였습니다. 1972년생이고요. 정명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은경 씨 그리고 이진숙 씨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김희정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9번째 만남 이제 기대하게 됐네요.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허젓한 숲길을 가요 속으로 들으며 혼자 걸으니 이보다 좋은 건 없을 것 같네요. 1142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야, 이 기분, 이 느낌, 요거 경험을 해본 분들만 쫙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단지 좀 걱정되는 건 춥지 않을까. 추운 거조차 이 분위기가 다 이겨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142님. 9180번 그리고 4762번으로 신청하신 광화문 연가 오늘은 이수영 씨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카더가든의 명동 콜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탓인가 봐요. 음악도 좋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임순옥 씨가 사연 주셨습니다. 예,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종숙 씨, 손녀를 2주째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17년을 해온 자영업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생활에서 너무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누군가한테 오늘 하루 어땠느냐는 인사가 듣고 싶어요. 이렇게 글 주셨는데 안종숙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떤 일로 오늘 웃으셨습니까?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안종숙 씨, 어떤 일이 있었든 행복하고 따뜻하게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윤송이 씨, 내 생에 병원 신세는 없었는데요. 올해 초 느닷없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정신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추적관리 중입니다. 남은 나의 인생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아, 그러셔야죠. 윤송이 씨. 윤송이 씨의 남은 인생 더없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요. 기타 줄이 끊어졌나? 뭐야? 왜 이러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락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진시몬 애수.

김연자 씨의 노래 아모르 파티 이윤순 씨가 신청하셨어요. 승화 씨 감자 썰다가 다 던지고 춤춥니다. 전혜성 씨. 감자 막 썰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던져서 날아다니고 전혜성 씨는 그 앞에서 춤을 막 추고 계신 이 슬로우 모션으로 싹 이렇게 들어오네요. 한승기 씨의 노래 연인. 이 노래는 9410번으로 신청하셨어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3926번으로 아까 어떤 분이 숲길을 걷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고즈넉한 곳에서 차분하게 들리는 DJ 라이브 조동진 씨의 행복한 사람 오늘 어떠십니까?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좋죠. 자, 오늘 DJ 목소리로 행복한 사람 감상하시죠.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오늘도 슈가버블과

0: 세제
1: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조하문 씨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충주호에서 듣고 있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고마워요. 9496번으로 사연 주셨어요. 충주호에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도 4시부터 가요 속으로는 이어집니다. 고병희 씨의 노래 흐린 날의 오후, 정은희 씨, 김영옥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네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

0: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살 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 살기 힘들다로도 쓰지만 오늘 살아갈 힘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맛있는 점심 한 끼로 버티셨을까? 고생했어요 한마디에 힘내셨을까? 내 하루는 나밖에 챙길 사람이 없어서 나 다독이며 이 시각까지 오셨을까? 궁금하네요. 오늘 살아갈 힘 어디서 얻으셨는지. 이제 없던 힘도 날 시간, 퇴근 시간입니다. 오살 힘, 오늘 살아낸 건 다 내 힘 덕분이다 하면서 집으로들 가실까요?

다니엘 포터 Bad Day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살기 힘드셨어요? 오늘 살아갈 힘 얻으셨어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서 오살 힘, 오늘 남은 하루를 살아갈 힘 한 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커피라 쓰고 힘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그리고 레인보우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이.

Sister Sledge, We Are Family 7024님께 보내드린 노래였습니다. Steam, Nana Hey Hey, Kiss Him Goodbye 들으셨어요. 고등학교 아들 오늘 1회 시험이 끝났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지 너무 힘들어하네요. 열심히 한 걸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4609님. 오늘 2310님은 면접 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버스에서 나오는 노래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네요. 힘내서 더 취업 준비 잘해볼게요 하셨거든요. 시험 한번 보고 나면 온몸에 힘이 촉 빠지는 거 아시죠? 시험 잘 봐야겠다라는 의지로 하루하루 잘 버텨서 오늘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시험은 봤어요. 남은 오늘은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힘 한 잔으로 또 피곤을 풀어내시죠. 4609님 그리고 2310님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935님은 첫 문자를 남겨요. 5살 힘 듣다가 저 울컥했어요. 저는 하루에 먹는 약이 50알이 넘거든요. 질환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그걸 이겨내기 위해 약을 먹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50알이 오늘 하루를 또 건강하게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 생각하고 그러고 드셨겠죠. 1935님께도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힘 한 잔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복을 안 가져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영장에 갔는데 수건을 안 가지고 갔어요. 머리 꼭꼭 손으로 짜고 휴지로 대충 닦고 선풍기로 말렸는데 오늘은 수영복을 안 가져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실수가 많으세요? 톡 보내주시 톡톡 짧은 5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죠.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4723님께 보내드리고요. 밥 시거 앤 더 실버 블립 밴드 Against the Wind 9779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민원 처리 일을 하는데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눈꽃님이신데 토니 브렉스톤이 쉬었던 이 숨처럼 한번 약간 떨려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Breathe Again, 토니 브렉스톤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크리스티 버그의 The Lady in Red는 욜로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9516님, 배드민턴 새벽반 다닌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워낙에 몸치라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도 배우려고요. 새벽반 갔다가 오전에 아르바이트하고 점심 후다닥 먹고 오후에도 훈련하고 왔어요. 하루에 운동 2탕, 힘들지만 10년 하면 잘할 수 있겠죠?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김경미님, 벼르다가 드디어 선풍기 청소했어요. 선풍기 청소는 맘 잡고 하지 않으면 그냥 해를 넘기잖아요. 세상에, 작년 선풍기 올 2월에 닦았지 뭡니까? 식구들 다 나가고 혼자 이때다 하고 닦고 씻었어요. 어때요? 저 대단하죠?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러브 스틸 더 쇼 들으셨어요. 7827님께 전해드린 노래. 이네그마 Return to Innocence 8887님께 에밀리아 빅빅 월드는 남보현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작년 선풍기를 올해 2월에 닦은 게 저는 더 신기하네요. 보통은 그해 여름 끝날 때 안 닦으면 다음에 여름에 다시 쓸 때 닦잖아요. 근데 그 추운 2월에 아, 지난해 여름에 선풍기를 안 닦았지 하면서 꺼내 닦는 그 마음은 또 무엇이었을까? 올해는 그래도 완벽하게 깔끔한 마무리 하셨네요. 김경미님과 또 9516님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드립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소리가 만듭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지금은 낯선 이름일 테지만 나중에는 기억될 애청자가 될 겁니다. 제가 한때는 라디오 방송에 엄청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애플25님이세요. 꼭 그렇게 되어주세요. 청해주신 수잔잭스 에버그린 1부 끝곡으로 보내주세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큐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뉴튼 패밀리 스마일 어게인 9671님 신청곡으로 2부를 열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로 받았어요.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 제이크 초이님이 저녁 스케치를 잘 듣고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도움 되시기를요. 이렇게 주셨고요. 호돌이님이 용신님 저 끝자리 3325로 처음으로 조사 전화 받았고 응답했어요. 이 시간에 강추했어요. 라고 누구한테요? 조사 원분께요? 꼭 들으세요.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 우리 앞에 어떻게 시작되고 뒤에 어떻게 끝나는지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 알려주셔서 엄청 네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다 나왔네요. 6836님도 오늘 저 전화 받았어요. 매일 저녁하면서 이 시간 즐겁게 신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녁 스케치의 캐치님들은 굉장히 좀 침착하고 점잖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 아침 프로그램 할 때는 전화 받은 분들이 어머머 세상에 용신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전화를 제가 이렇게 보시거든요.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머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캐치님들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도움이 되시기를요. 이렇게 딱 주셔가지고 살짝 미소. 예, 감사합니다. 세 분께 제가 감사의 커피 한 잔 보내드릴 거고요. 꼭 전화 받으시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킵해놓은 또 커피 함께 나누어서 마시죠. 자,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습니다. 광고 후에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드릴 거예요.

0: 피부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입니다.

0: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배추가 왔다.
3: 안녕, 나 영월 절임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2: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퇴근하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이제 곧 이지연 PD가 뽑은 팝송 세 곡이 쭉 흐를 거예요. 잘 들으시고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왜 요즘 이런 제목의 플레이리스트 많잖아요. 오직 이 가을과 나만 들으라고 모은 플레이리스트. 매일 저녁이 팝 명곡 퍼레이드. 축제로구나 리스트. 낙엽 따라 가버린 이 사랑 저 사랑 그 사랑 노래 모음. 우리 다 듣는 귀 있어요. 떠오르는 느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리스트 제목도 한번 툭 보내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지연 PD가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PD의 마음, 우리 마음, 너의 느낌, 나의 느낌 맞춰보면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채워봐요. 퇴근하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지금 나갑니다.

노래 세 곡이 나갔는데 저 깜짝 놀란 게요. 아니 오늘의 노래 세 곡이 다 나가기도 전에 누가 나올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했더니 아 저희 인별그램에 살짝 힌트를 드렸더니 이걸 딱 보고 아신 거죠. 오늘 누가 나온다 노래에.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희 인별그램 한번 와보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CBS FM 이브닝입니다. CBS FM 이브닝 영어로 쓰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그냥 그래,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오실 수 있어요. 여기에 마이클 잭슨이 어? 얘도 마이클? 어? 쟤도 마이클?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네 맞아요. 마이클 세 명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건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이렇게 세 곡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하면서 미스터 리 PD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늘 그렇듯이 긴 호흡의 제목이에요. 플레이리스트계의 대서사시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2주 동안의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하여 6명의 솔로 가수들이 저녁 스케치를 응원하러 옵니다. 이번 주는 3명의 마이클, 부블레, 볼튼, 잭슨이 방문했어요. 노래 들으니 제작진도 힘이 나는데요.

청취의 조사 전화가 꼭꼭 캐치님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여성 세 분 모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해주셨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름 같은 사람 오냐. 응? 여자 가수 중에 이름 같은 사람 오는 거냐. 세 명이 오늘처럼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닌데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누가 올지. 캐치님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5565님께서 Whitney Houston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듣자고 하셨고요. 김경숙님께서 Earth, Wind &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 신청하셨습니다.

кажется порой, что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ых не пришедшие.

и в том строю есть промежуток малый. Быть может,

아내와 가게에서 퇴근 앞두고 정리하면서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 가을 행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북적북적한 하루였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팝들로 기분 좋은 퇴근길이에요. 9057님이시고요. 퇴근길 뮤직 하루 피곤이 싹 녹는 중입니다. 7171님도 오늘 너무 힘든 하루 보냈는데 아들에게 설거지 부탁하고 저 누워서 음악 들으니까 천국 같아요. 준희님 상추 따면서 하우스에서 듣고 계시다고 비상구님도 노래 두 곡을 더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오시프고션 백학은 주라블리님 아그네스 발차의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1415님 청해 주신 노래 앞서서 보내드렸어요. 요즘 가까운 산에 다니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어요. 직장 구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쉬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지는데 힘들게 올라간 후에 멋진 풍경 보면 또 모든 걸 잊게 되더라고요. 8691님 내일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입원 중에 너무 무섭고 두렵기도 한데 복도에서 며칠 전에 먼저 수술을 받은 선배님들이 천천히 걷기 운동하는 걸 보니까 용기도 얻고 위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일 수술 잘 받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2889님 기다릴게요. 노래 두 곡을 또 이어서 드리죠. 9006님 청해 주신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그리고 고은아님 들어주세요. 찰리 푸스입니다. Left, right, left.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3: 존 콜빈, Sunny Came Home 오늘 끝곡입니다. 4161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저녁 스케치 이지영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려기 포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0: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묵찌빠. 뭐게요? 묵찌빠. 묵고, 찌고, 결코 빠지진 않고, 이게 야식의 법칙입니다. 먹고, 찌고, 빠지진 않고. 지금 혹시 라면물 올려놓으셨나요? 아니면 이 순간 배달 앱을 탁 켜셨나요? 모두 묵찌빠 각오는 하셔야 될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난 뒤에 얻는 어떤 셀프 보상 같은 거잖아요. 천고마비를 외치지 않아도 자꾸 입이 궁금해지는 저녁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삼키는 것보다 뱉는 거죠. 허밍도 좋아요. 따라 부르기 하면서 두 시간, 뭐 쉽진 않겠지만 음악으로 배도 채우고 추억도 채워볼까요?

0: 우리 어미새님은 이제 저녁 시간이군요. 회사에서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아우 당연히 드셔야죠. 그런데 한 5시 반쯤 저녁 식사 드시고 지금쯤 이제 궁금해서 괜히 냉장고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왔다 갔다 배달 앱도 켰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묵찌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요, 재밌는 얘기가 실시간으로 야식 배달 1, 2, 3위가 뭔지 아세요? 1위. 네, 치킨. 2위, 피자. 3위, 족발 보쌈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치킨 한 마리의 열량은 2,500kcal이고요. 치킨이 피자 한 판은 2,000에서 3,000kcal. 또 보쌈이나 족발도 뭐 600g 한근 기준으로 해서 1,500에서 2,000kcal. 야, 이걸 저녁에 그냥 배를 두드리면서 먹고, 오호, 좋구나. 배부르니 좋다. 그러면서 어영부영 TV보다 잠이 든다. 그럼 이제 그야말로 묵찌빠가 되는 거죠. 묵고, 찌고, 빠지지는 않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요, 우리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제 먹긴 먹어야죠. 궁금하니까. 그런데 야식으로 요것만 한게 없다. 살은 안 찌고,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아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야식으로 요것만 한게 없다는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즐겨 먹는 살안 찌고 부담 없는 맛있는 야식 사진도 함께 올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먹어야 한다에 저는 반드시 한 표입니다. 그러나 야식일수록 아주 가볍게 먹어야 한다에 한 표거든요.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니까 샵 9390 문자로 참여하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은 글 얼마든지 무료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글에 보답하기 위해서 전 저대로 또 선물을 준비하고요. 거기에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YB죠. 윤도현 밴드. 4개와 줘. 였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꿀!
1: 마누카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2: 콤비타 마누카꿀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4: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명태아

0: 요리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골.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글래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누워 계시면 얼른 일어나십시오. Get up! 베이비복스의 노래였습니다. 종표님, 창수님 청해 주셨고 도시의 그림자, 이 어둠의 이 슬픔, 상일님, 윤화정님 청해 주셨습니다. 자,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날까요? 와, 우리 4913번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온통 견과류가 고명으로 뿌려져 있고 당근, 그리고 녹색 채소, 단백질 조금. 저런, 샐러드군요. 당뇨 전 단계를 하시네요. 그래서 야채와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먹으면 야식이지만 살찔 염려가 없다고 의사쌤께서 추천을 해주신. 이렇게 썩 맛은 있어 보이지 않냐, 그죠? 뭐, 좀 이렇게 튀기고, 막 볶고, 기름도 지글지글해 보이고, 그래야 맛있을 텐데. 야, 근데 참 건강식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드시고, 당뇨 전 단계니까 그 이상은 올라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드시고, 이런저런 섞인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아메리카노를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설탕 같은 거 넣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소면 빼고요. 골뱅이에 채소를 듬뿍 넣었어요. 깻잎, 양상추에 들기름까지 넣어서 정말 맛있죠. 선태님. 그렇네요. 면을 안 드시면 된다고죠.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나브로님은 병어회에 도라지 무침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병어회에 도라지 무침은 어떤 맛일까요? 괜찮아요? 우리 척척 박사 박PD님이 괜찮다고 합니다. 묵어도 찌지 않고 빠질 일도 뭐 그리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묵지바에 빠는 해당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나브로님. 자, 지금 읽어드린 사진까지 보내주신 4913 또 선태님, 병규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9070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신계행 가을사랑.

이혜숙님 청해 주신 아마도 그건 홍민정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해리님 또 3719번으로 최성수 동행 듣자 하셨고 4161 휴대 전화로 Maybe 어제는 한이비의 노래 들었잖아요. 오늘은 Maybe I wish 그리고 신기행 가을사랑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야식을 살짝 건네봤는데 우와 2460번으로 사진이 너무 근사해요. 저희 인별그램에 사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고추장, 상추쌈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쌈 위에다가 그 샤브샤브 고기를 이렇게 얹어서 먹는데 대신에 그 캔 참치겠죠? 그 참치에다가 쌈장도 좋고 그다음에 상추에 그 안에 깻잎을 넣어서 쌈을 해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입맛도 살리고 요거 먹고 나면 잠도 솔솔 오고요. 예, 쌈장 참 좋아요 하셨는데 사진이 너무 근사합니다. 저희 인별그램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또 8168번이네요. 출출할 때 저는요. 그냥 황태 있잖아요. 그거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먹으면 아주 바삭하니 좋아요. 이게 단백질 섭취에 좋답니다. 그렇군요. 4517번으로는 야근 중인데요. 회사에서 샌드위치랑 바나나 우유를 줬네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이게 야식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드셔야죠. 드시고 열심히 하셔야죠. 아이고 짜내라. 그리고 미숙님은 남편 당뇨가 심하군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채소에 당근 라페로 소스를 해서 먹어요. 아, 요 당근 라페가 이런 거였구나. 보통 마트에 뭐 양배추 라페, 비트 라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드시니까 당화혈색소가 7.7에서 6.5로 뚝 떨어졌대요. 적극 당뇨 있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하셨어요. 당근 라페라는 게 있네요. 이것도 사진 저희 인별그램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린 분들께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미수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혜은이 독백.

문자 처음 보내셨어요. 1690번으로 이제부터 행복한 동행의 가족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안상수 영원히 내게 또 혜은이 독백 이렇게 두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진석님이 현주님은 뭐 드세요? 아 저는요 오늘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먹은 게 있거든요. 저희 인별그램에 올려두었습니다. 가서 보세요. 예, 행복한 동행 해피투게더 939 알고 계시죠? 저희 방에 들어오시는 번호는 해피투게더 939로 오시면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뭘 먹고 들어왔는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먹는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당뇨에 좋은 음식들도 얘기하시고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타임에 느닷없는 퀴즈 한번 해볼까요? 오늘 특별히 모바일 쿠폰 10분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조교기 필요하신 분들 기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조교기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지금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눠드릴 거예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제 퀴즈 드릴 거예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90 문자나 역시 OX 퀴즈예요. 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래서 레인보우 게시판에 답을 주시면 되는데 선착순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천천히 보내세요. 막 급하게 보내지 마시고. 자 문제 나갑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청고마비 당연하죠. 청고마비 하고 쓰시는 분 계신데 아니요. 당연히 청고마비 맞죠. 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의 천고마비 혹은 추고마비라고 하죠. 자, 문제 나가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중국에서 유래된 말로 추수를 끝낸 뒤 일손을 놓고 먹고 놀아보세라는 가을놀이에서 유래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추수를 끝낸 뒤 일손을 놓고 먹고 놀아보세 라는 가을놀이에서 유래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전하는 말씀 듣고 음악 듣죠.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쇼리실라!

0: 센돌이가 만듭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오늘의 느닷없는 퀴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의 천고마비 혹은 추고마비, 이 말의 원래 뜻은 중국에서 유래된 말로 추수를 끝낸 뒤 일손을 놓고 먹고 놀아보세라는 가을 놀이에서 유래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끝곡은요. 100kg이 넘는 최항석 씨가 풀만 먹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노래죠. 최항석과 부기몬스터입니다. 난 뚱뚱해.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몸짱.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그냥 채소만 먹고 살 바에는 난 그냥 뚱뚱하고 고기 많이 먹을래요. 의미 없는 운동 할 바에는 나 그냥 뚱뚱하고 잠 많이 잘래요. 행복하냐고요? 네, 전 뚱뚱해서 많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시려면 뚱뚱해 보세요.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돈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럼 뚱뚱해지세요. 여러분이 뚱뚱해지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나

0: 넌 뚱뚱해서 일찍 죽을 거라고.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8: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주먼지님 또 7281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비상구의 잃어버린 추억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뭐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고 야식 때문에 고민이고 당뇨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던 끝에 그래 우리 느닷없는 퀴즈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느닷없는 퀴즈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뜻의 천고마비, 뭐 추고마비 이런 사자성어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중국에서 유래된 말로 추수를 끝낸 뒤 일손을 놓고 먹고 놀아보세라는 가을놀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게 맞으면 O, 틀리면 X 했더니 한번 보내시고 어 이거 고치면 안 되나 막 그래갖고 고쳐도 돼요?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답만 맞춰주시면 돼요. O냐 X냐 맞냐 틀리냐 그것만 보내주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고치셔도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올게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0: 가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 아름다운 가을이 가는 게 아쉽죠. 5741번으로 또 3461번으로 신촌블루스의 아쉬움 정해주셨고 정우님, 부열님이 유승범의 질투, 또 김희의 나를 잊지 말아요 6971번으로 청해 주셔서 세 곡 이어 들으며 오늘 느닷없는 퀴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 천고마비 이 말은 뭐 가을이 참 좋은 계절임을 의미하는 그런 한자성어죠. 자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중국에서 유래된 말로 추수를 끝낸 뒤 일손을 놓고 먹고 놀아보세. 얄려라디야 하면서 가을놀이에서 유래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많은 분들이 O라 그랬다가 아닌 것 같은데 X 그랬다 아닌 것 같은데 또 막 세 번 네 번 정정해 주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자 정답. 맨 끝에 계속 정정을 여러 번 하셨어도 맨 끝에 정답을 주신 분을 예, 선택하겠습니다. 정답 X. X입니다. 자, 이 천고마비라는 말은 이 말은 그 중국 은나라 시절 흉노가 겨울을 피해 농경지인 중국 북변을 약탈하던 시기에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찔 때가 되면 정말 두렵다. 왜? 흉노의 침입에 대응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살찌면 반드시 침략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천고마비란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좋은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가을놀이 먹고 놀아보세. 아이고 좋다 하는 그런 말로 쓰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원래 말뜻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정답 X. 자, 이미 X라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 모바일 쿠폰은 다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조교기 받으실 분들 한 10분 이상을 선정을 해서 저희 문숙 작가님이 한분한 분께 자 성전 우주 보내주세요. 당첨되셨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그게 바로 성전 우주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문자를 받으신 분은 바로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10시 이전에 성전 우주를 보내주셔야 제가 명단을 바로 본사로 넘기니까 예, 조교기 받으실 분들 축하드리고 또 오늘 안 됐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느닷없는 퀴즈잖아요. 이 느닷없는 퀴즈는 느닷없이 계속됩니다. 인우 아빠님 청해주신 곡 들을게요. 환경의 옛 시인의 노래.

명자님 청해주신 쿨의 아로하 들으셨고요. 준영님, 주빈님, 이치영가버님들 사랑의 슬픔 들으시는데 창밖에 눈이 올 것만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글쎄, 좀 일리죠? 그러기는. 근데 음악이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만드네요. 또 창수님, 미지님이 지코의 아무 노래 들려주세요. 그냥 아무 노래나 들려주세요. 예. 한경의 예신의 노래, 이렇게 내국의 음악. 노래 시리즈였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내국의 음악 듣는 동안 1189번으로 오늘 첫 봉급 받았어요. 첫 봉급으로 할머니, 부모님, 동생한테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야근하며 곰곰이 생각 중입니다. 너무 기뻐요, 첫 봉급.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진짜 우리 때는 왜 부모님 내복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은 정말 어떤지.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도움 말씀, 음악 듣는 동안 좀 기다릴게요. 1189 휴대전화로 글 주셨는데 첫 봉급 축하드리면서 모바일 쿠폰 먼저 보내드릴게요. 조용필입니다. 순옥님 신청곡이에요. 촛불.

0: 늦은 퇴근하시네요. 5943번으로 회사에 몽골 친구가 있는데요. 오늘 울란바토르는 눈이 왔다는데요. 와, 확실히 북방군 다르네요. 그쵸? 또 2777번으로 야간 수업 끝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방송을 듣고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가고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오키 나는 몰라요. 미림님 또 9678번으로 청해 주셨고 조영필 촛불 그리고 아까 1189번으로 첫 월급 첫 봉급 받았는데 뭐 해드릴까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슬기로운 중년 생활님도 그렇고 0189번으로도 그렇고 상기님도 그렇고 에이 첫 봉급 타시면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그래서 이쁜 돈봉투에 넣어서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문구를 예쁘게 쓰시고 용돈 드리세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일걸요. 하고 아마 자녀분을 이제 첫 봉급 탈 고 나이 또래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답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7.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나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여러분이 계셔서 오늘도 정말 행복했고요. 끝곡은 박정현, 임재범이 노래합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소은님, 꽁순이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알쏘!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10: 성원 에드피아.
9: 온라인 주문 간편한
10: 성원 에드피아.
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0: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0: 새롭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뜨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지붕에는 커다란 빨간 공이 하나 있습니다. 1833년부터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는데 매일 오후 12시 55분이면 공이 올라갔다가 1시 정각이 되면 아래로 떨어졌대요. 그럼 멀리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그 순간을 보고 배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선원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던 빨간 공. 그 빨간 공이 떨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선원들은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봤을까요? 드넓은 바다에서 시간은 항해의 중요한 기준이었을 테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준점이 있긴 합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걸음을 늦추고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순간이요. 꿈꿈의 이 시간도 그런 빨간 공과 같은 기준점인지 궁금합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10월 15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박학기, 성시경이 함께 부른 그대 창가로 눈부신 아침이 현우경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어요.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지붕에 있는 빨간 공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이름은 타임볼 이던데요. 지금도 같은 시간이 되면 예전처럼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먼 바다에 있는 항해사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든 시간의 기준점. 꿈음도 늘 같은 시간 마음의 시계를 맞출 빨간 공이고 싶네요.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허윤이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내년 1월 1일 20회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계속 고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밤 10시 꿈음과 함께 쌓아온 추억이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꿈음 홈페이지 특집 사연 신청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문자 말머리에 20주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도 20주년 사연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 우물정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그리고 이승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꿈음도 빨간 기준점 맞죠. 10시예요. 이제 슬슬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꿈음 들으면서 잘 준비하려고요. 4299님 어서 오세요. 허디, 10시가 저의 휴식 기준점 빨간 공이네요. 행복한 기준 허디를 중심으로. 허디 기준 한번 외쳐주세요. 내 꽃님. 요즘 아이들도 그거 하나요? 체육 시간에 기준 하면 열 맞춰서 모이고 헤쳐 모이고. 편안하게 계셔도 돼요. 똑바르게 열 맞춰 안.

계셔도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꿈과 함께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야간 연장반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저는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위로받으며 함께 할게요. 스마일 오십님 보내주셨어요. 야간 연장반, 아이를 돌보는 일이 끝나는 것도 늦는데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간다고 해서 일이 끝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시니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꿈꿈과 함께 잘 어서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과천에서 안양 가는 시내버스 9-3번 어디 목소리가 하루 일과 마치고 퇴근길 들으니 피곤이 풀립니다. 9705번으로 네, 보내주셨고요. 오늘 신승훈 씨 노래 청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별빛 지은님, 마이바우저님, KK사우님, 8963번으로도 청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후로 오랫동안 보내드립니다.

사랑은 재발명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프랑스 시인 아르투르 랭보의 책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익숙한데 재발명

발명되어야 한다는 말에서는 조금 멈칫하게 된다. 발명은 없던 것을 만드는 일이고 재발명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인데 대체 랭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땐 그의, 그녀의 말투, 웃음소리, 별것 아닌 취향까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모든 게 새롭게 다가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토록 궁금하고 신선했던 것들이 익숙해지는 지점이 오기 마련이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무슨 대답이 돌아올지, 무슨 음식을 선택할지 짐작이 가능해지는 것. 그래서 랭보는 말했을 것 같다. 사랑은 재발명되어야 하는 거라고. 오래된 사랑에는 처음보다 더 세심한 관찰과 많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요즘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평화로운지, 한동안 묻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꺼내보기도 해야 한다고 말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그래서 요즘은 뭐가 제일 좋아? 사랑을 재발명하고픈 그와 그녀에게 한동안 잊고 지냈던 다정한 질문 하나를 다시 던져본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원 모어 찬스였습니다. 널 생각해.

이승철의 긴 하루, 윤도현 너라면 좋겠어 9223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그 받기 힘들다는 청취율 조사 전화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꿈음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 밤 10시 CBS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 라고 대답했어요. 천고갈비님 닉네임도 심상치가 않으시네요. 그 전화를 받으시면 순간 당황하시기도 하고 내가 들었던 방송 DJ 이름이 뭐였더라고 DJ 이름을 못 말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도 좀 한 번씩 기억해 주시고 프로그램 제목도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음 들으면서 안 입는 여름 가을 옷들 싹 모으고 있어요. 채소마켓에 올려두면 소소하게 용돈 벌 수 있어 좋더라고요. 301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꽤 많죠. 진작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차마 보내지 못했던 것들 이번에 잘 정리해서 잘 파시고 나눔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세보야님 026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0099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유나 멀리서 안부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악뮤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문을 열어봤네요. 친구가 고구마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줬는데 애써서 농사 지은 건데 그냥 못 받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해바라기님. 근데 보내준 친구의 마음은 뭘 돌려받으려고 준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정성껏 맛있게 잘 자란 고구마를 친구가 맛봤으면 좋겠다, 먹어줬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받았다고 해서 뭘 이렇게 바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쩔 땐 좀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친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무언가를 선물로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일단 맛있게 드시고 정말 잘 먹었다고 그렇게 표현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레인보우를 처음 깔아 이 시간에 남편이랑 TV 끄고 듣고 있습니다. 이 밤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 너무 좋네요. 마음이 편해지고 포근해집니다. 오늘 처음 듣는데 오늘부터 팬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먼스님. 아, 오늘 우리 1일이군요. 반갑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바일 쿠폰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7: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6: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8: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0: 그래서
1: 전 이번에도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2: 여행.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닭고기 하면
1: 하림.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배추가 왔다.
2: 안녕, 나 영월 절임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1: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이었습니다. 이재훈의 왜 하늘은,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 꿈속으로님 신청곡이었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이었습니다. 명곡 세 곡이 줄줄이 사탕처럼 연이어 나오네요. 오늘도 잘 됐습니다. 마리님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추억이 계속 방울방울 이어지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몇 개월에 걸쳐서 매일 만보를 걸어 모은 포인트로 쇼핑을 했어요. 여름에 신을 샌들도 미리 사고 강아지 간식도 사서 행복을 나눈 날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너무 소소해 우습게 봤는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봐요. 3700님. 와. 이 포인트 모으는 앱이 요즘 참 많은데 그걸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잘 모아서 정말로 쇼핑을 하고 무언가를 사고 먹을 걸 사고 이렇게 가기까지가 어렵잖아요. 뭐를 하셔도 성실하게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셨다니 다행이네요. 3700번으로 보내셨고요. 그자님은 뜨개질의 기본은 푸르시오인 걸 혹시 아시나요? 코를 줄이거나 늘릴 때 생각 없이 뜨다 보면 잘못해서 풀어야 하는 일이 생기죠. 남들은 모르는데 저만 알아도 풀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격 탓도 있겠죠. 조금 전에도 풀었어요. 소품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옷을 뜨다 보면 좀 나 자신에게 어이없어 할 때도 있어요. 그냥 그랬다고요. 푸르시오라는 용어가 정말로 있는 건가 하고 제가 아까 찾아봤거든요. 근데 뜨개질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나 봐요. 다시 이렇게 뜨던 걸 푼다. 푸르시오. 뭔가 제법 있어 보이는 용어 같기도 하고요. 저도 뜨개질을 잘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목도리 같은 거 몇 번 떴을 때 간단한 거잖아요. 가장 기본인데도 뭔가 이렇게 중심이 잘 안 맞거나 조금 코가 빠지거나 해서 여러 번 풀고 뜨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기 만족이죠. 맞아요. 호레노츠님, 100만 년 만에 바다 보고 왔어요. 답답한 서울 도심 벗어나서 마주한 서해 바다가 너무 좋아서 계속 놀다가 이제야 집에 왔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와, 그러셨군요. 가을 바다네요. 여름 바다, 겨울 바다 얘기 많은데 봄 바다, 가을 바다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언급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좋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이 노래에는 526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학창시절 듣던 노래들이 연이어 나오니 너무 좋았어요. 그리운 시간들, 그리운 사람들. 저도 신청곡 하나 보내봅니다. 이 노래도 저만의 추억이 있는데 이 밤에 듣는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임창정, 이소은이 함께합니다. 결혼해줘.

기다가 정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

여름밤의 장마 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0: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Never ever, girl,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Nutter.
1: 세 곡이었습니다. 5748번으로 정해주셨던 클래식화의 She is,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네, OST였죠. 그리고 이 노래도 드라마 도깨비의 OST였어요. 찬열 펀치의 Stay With Me, 그리고 에픽하이 피처링 이하이 내 마음 들리나요 였습니다. 고단한 하루였어요. 요즘 매일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퇴근 후 사랑하는 사람과 술 한잔하고 들어오는 길,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한 입 두 입 먹다가 마지막 샤베트를 떠먹을 때쯤 밤하늘을 봤어요. 어? 정말? 지금 이게 밤하늘이라고? 사진 몇 장을 찍으며 두근두근,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장면입니다. 2085번으로 아, 구름이 엄청나네요. 산신령님이 나올 것 같은. 밤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연기처럼 하얗게 보이는 날도 드문데, 사진 아주 가까이서 멋지게 찍으셨네요. 지금도 그런가요? 가는 길에 한번 봐야겠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직 가을이 한창인데 겨울 남방과 니트 조끼를 사고 말았습니다. 겨울을 기다리고 있나 봐요. 정임님. 뭔가 앞으로 찾아올 계절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물품을 구비하고 이러고 있으면 내일이 오는 게 기다려지죠. 시간 가는 게 무섭다라기보다 빨리 와라 이거 입게 하는 마음도 들고. 오늘 밤은 왜 이리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을까요? 학생들 시험 기간에 보충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만의 시간이 이제야 납니다. 다행히 좋아하는 노래로 피곤의 위로를 받아봅니다. 5419번으로 보내셨고요. 윤내사랑님은 친구에게 라디오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친구는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어왔는데요. 오늘 레인보우를 설치하고 딱 10시에 오늘부터 꿈은 청취 1일 했습니다. 저의 최애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거든요. 노래도 어디 목소리도 좋다고 하네요. 전파 성공.

한 듯합니다. 아, 그래요. 1일 무사히 잘 지났으니 한 2일, 3일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러면 이제 무사히 안착하신 걸로 듣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는 수연님이 정해주셨어요. 자우림의 25, 21.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달라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세호님이 정해주셨던 권진아의 론니나잇 보내드립니다. 외롭지 않은 따뜻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2: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3: 판촉물
2: 고려기프트.
3: 답례품
2: 고려기프트.
3: 기념품
2: 판촉물을 고려하라.
1: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6: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7: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8: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9: 리메이드 서울.
10: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뿅.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나라.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리.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신 한밤의 음반 가게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이곳은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2014년 아쉽게 폐점을 했었고요. 2017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2020년 또다시 두 번째 폐점을 했습니다. 점원이 가게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다시 음반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점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음반 가게 손님분들이 계시다면 한밤의 음반 가게 잘 듣고 있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중동의 오랜 지혜,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세 개의 문장을, 세 개의 문을 통과시켜라.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문은 필요한 말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따뜻한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시기 전에 어떤 문을 건너뛰고 또 어떤 문 앞에 멈춰 서시나요?

그리고 가끔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도 세 번째 문을 통과시켜보면 좋겠어요. 잘했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고. 귀한 손님에게 하듯 나를 대하는 따뜻한 말. 여러분의 오늘이 안팎으로 보드랍길 바라며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영화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F.R. 데이빗의 Was였어요. 오늘도님이래. 가을 타는 산도님 따라 부르셨네요. Don't come easy. 네, 저도 이렇게 따라 불렀어요. 신나네요. 네, 오늘 오프닝 정말 너무 진리 아닌가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오프닝 들으시면서 영화 원더의 한 장면 떠올리시는 분 안 계신가요? 새학년의 첫 영어 수업날, 브라운 선생님은 한 달에 하나씩 마음에 새길 문장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첫 문장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옳음과 친절함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친절을 택하라. 진심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다 보면 보통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아주 높죠. 여러분 어떠세요? 옳음과 친절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저도 역시 옳음을 택해야 하는 걸 아는, 친절을 택해야 하는 걸 아는데 자꾸 옳음이 가슴을 입을 치고 올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새기면 참 좋은 목금토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성별님, 사실인가 필요한가 따뜻한가를 읊조려 주셨네요. 농담굽님, 농담굽님, 세계의 문, 애매하면 입을 다물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입을 다물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귀는 활짝 열고. 하지만 여러분, 레인보우는 손가락이다. 손가락은 네, 많이 생각하다 보면 쓸 수 없으니까 많은 얘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다 나눠주셔도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모두 환영입니다. 미리 공지했듯이 오늘 최영음 무드는 흥청망청입니다. 햄버거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쌓아놓고 기다릴게요. 잠시 후에는 영화 퀴즈도 있는 날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요. 참, 오늘은 어제 체험 인스타에 미리 공지한 대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오늘 라디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거든요. 혹시나 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여기 라디오 CBS 스튜디오 음악 FM 스튜디오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그 레인보우 앱 들어오셔서 카메라 모양 버튼 누르시면 제가 뿅 하고 바로 실시간 최강희, 네, 강디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도 구경하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번호, 메시지 보내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예요. 그리고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CBS 무비라고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그냥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티파니에서 아침을, 네, 영화 중에서 문 리버였고요.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냉정과 열정 사이 중에서 더 홀라인 야즈였습니다. 저 처음 DJ 맡았을 때 11월 1일이 3주년이라고 하던데 그 3년 전 이맘때 이제 선곡표가 쭉 왔어요. 제가 라디오 좀 사고 낼 수 있으니까 노래 곡 제목들을 좀 미리 많이 보내달라 해서 선곡들을 쭉 받았을 때 냉정과 열정 사이 홀 나인 야즈가 있어서 좀 여러분에게

질문이 들지 뭡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런 감상이 드는 것을 보니 정말 가을인가 봐요. 그저께 가을비가 내리고 난 뒤에 날이 확 추워. 아직은 추워지진 않은 것 같은데 추워진다 하더라고요. 가을과 겨울 사이, 요맘때 되면 냉정과 열정 사이 얘기 많이들 하시죠. 네, 아오이와 준세이. 4943님이 강디, 체험이 흐르는 시간 동안이 계절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인 거 아세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OST 신청합니다. 아무거나 다 어울리긴 해요 하면서 기분 좋게 신청해 주셨어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이누맘님, 오프닝이 참 따뜻해요. 나에게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남에게도 다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5239님, 매일 같은 일상이 지겹다가도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들으며 버텨지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도요. 매일 같은 날인데 매일같이 만나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루가 버텨지는 것 같아요. 또 힘도 되고. 네, 여분의 힘이 주어진달까?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햇살 함주님, 귀만 동행하고 있었는데 굳이 손과 눈을 쓰게 하시네요. 네. 네, 치매 예방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진짜 부끄러워요. 보이는 라디오 할 때. 또 오늘 또 메이크업 한껏 예쁘게 하고 와가지고 진짜 세상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너무 진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홍영미님, 킁킁. 강대한테서 향기가 나요. 내 취향.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나올 때는 이 꼴이 아니었는데 저도 보니까 뿅 예뻐졌더라고요. 오늘 샵 갔다 왔거든요. 주디님, 최강희 씨 너무 귀여워요. 해주셨는데 오늘 처음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첫인사가 강디 귀엽다네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자주자주 이야기 남겨주세요. 0111님은 번호 좋다. 0111님. 강희 언니, 보라 소식 듣고 급하게 켰더니 오늘도 예쁨이네요. 저 이번 주 토요일에 클로저 보러 가요. 너무 기대됩니다. 유훗 하셨습니다. 네, 그때 011님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연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문자 소개된 분들께 햄버거 세트 흥청망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님이 문득 노팅힐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강디 하셨는데 노팅힐의 분위기가 뭔가요? 가을 느낌이 난다는 거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줄리아 로버츠 님이 여배우여서 여배우의 향기가 난다는 뜻일까요? 여튼 급 땡겨서 이 노래 들어볼까 봐요. 노팅힐 중에서 엘비스 코스텔로 쉿.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행오버 중에서 빌리 조엘 Just the way you are 였습니다. 이 곡은 신혜숙님 신청곡이었어요. 뽕듀님, 유일하게 듣는 라디오 완전한 휴식 같은 시간. 오, 감사하다. 감사해요. 메모리즈님, 허공에 그림 그리는 거 은근 집중하게 되네요. 아, 제가 그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제 그 태블릿 그 PC 펜슬로 심심해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놀려고 내 커피잔 그려서 막 커피 마시고 하트 그려서 막 보내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때 블루님이 판토마임 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유치한가요? 유치했나요? 저는 유치한 거 좋아해요. 네. 여기 농단곰님이 강대는 확신의 N이다. 네, 확신합니다. 네. 네, 모델링 그린 퀴즈네요. 커피잔, 하트 등 몇 가지는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는 것도 있어요. 밀크티님, 제가 웃고 있으니까 간호사님이 뭘 보고 있냐고 해서 최영은 광고했어요. 잘했쥬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처음에서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최강희 영화 음악에서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영화 신라관 예매권 보내드립니다. 9년 전 캠핑 스쿨버스 실종 사건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심리 스릴러예요. 네, 뭔가 슬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웨일폴 고래에게 먹힌 남자 예매권 보내드려요. 60톤의 거대한 고래에게 산채로 먹힌 다이버가 단 60분 안에 고래 뱃속을 탈출하기 위해 극한의 사투를 펼치는 서바이벌 스릴러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신라권 또는 고래 이렇게 달고 유료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되 본인 성함을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영화 퀴즈가 있는 날이죠. 이제 퀴즈 풀러 가볼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영화 상식도 쌓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영화가 좋다, 퀴즈가 좋다.

최근에 OTT 서비스에서 1위를 차지했던 드라마 개인적인 택시 보신 분 계신가요? 차태현 씨 주연의 무공해 저자극 드라마인데다가 도파민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손이 가네 라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퀴즈, 제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배우 차태현 씨가 출연했던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추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차태현 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연기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에서는 대학생 겸 시나리오 작가 견우를, 복면다로에서는 트로트 가수로 거듭나는 봉다로 역을, 신과 함께 재화벌에서는 순직한 소방관 자홍 역을 연기했는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 영화에서는 라디오 DJ인 현수 역을 맡았습니다. 그것도 청취율 1위인 프로그램의 DJ로 출연했던 차태현 씨 주연의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준비한 퀴즈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라고는 말할 수 없는 여기는 CBS 음악 FM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CBS 음악 FM이고요. 그럼 다시 퀴즈로 돌아와서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차태현 씨가 연기한 현수는 자신의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 정남의 이야기를 상담해주며 인기를 얻는데요.

어느 날 정남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과속해서 낳은 딸이라고요. 딸 정남 역은 배우 박보영 씨가, 정남의 어린 아들 기동 역은 왕석현 군이 연기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차태현 씨 주연의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섯 글자 주간식입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선물 딱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가속 스캔들 중에서 박보영님 목소리 너무 상큼하고 힐링 보이스 아니에요? 네, 홍민정? 아, 박보영님 목소리가 아니네요. 전 박보영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닮았네요. 홍민정님의 아마도 그건이었고요. 오늘의 정답 영화였죠? 가속 스캔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엽기적인 그녀 중에서 신승훈의 I Believe 였습니다. 네, 맞아요. 퀴즈의 정답은 가속 스캔들이었습니다.

7086님은 가속 스캔들이라고 가족의 가짜를 쓰셨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요? 네. 네. 추령천님은 타짜 신의 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동그리님은 라디오스타라고. 아이구야. 9828님 과속 스캔들. 30년 전 일이지만서도 저도 과속 스캔들이었어요. 하셨습니다. 과거사 고백을. 네. 아가 선물을 미리 받고 결혼하셨네요. 꿈 디자이너님, 과속 스캔들 차태현님 찐팬인데요. 젊은이의 양지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젊은이 양지에 차태현님이 나오셨었나요? 여튼 과속 스캔들 연말에 보면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죠? 하셨네요. 네, 저도 그 영화 못, 아, 그 드라마 봤어요. 그 개인적인 택시. 거기에 미미님 나오셨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태현님은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드셔도 그분만이 가진 그 매력은 넘사벽인 것 같아요. 4800님 제 생각엔 과속 스티커인 듯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장난이시죠. 장난인 거죠. 아 그럴 때 있어. 단어가 왜 엄마들 가끔 비슷한 단어인데 헷갈려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키친타월, 치킨타월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거는 상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확신의 과속 스티커예요. 제 생각에 과속 스티커인데요. 지금 과속 방지턱을 넘어서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가는 중입니다 하면서 나름 되게 풍성하게 여유 있게 멘트까지 쳐주셨단 말이에요. 아, 네. 이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6280님 80세 어머니 정답 외치시네요. 귀여워요. 과속 스캔들 이렇게. 할아버지 딸 손자 케미가 환상적이었던 영화 하셨는데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가운 문자가 왔네요. 1058님 어제 라디오 청취율 전화 받았어요. 점심쯤 02-2065로 시작하는 전화 받았는데 세상에 청취율 조사 전화였어요. 11시에 CBS 최강희와 영화 음악 듣는다고 했어요. 소소한 자랑거리 남겨봅니다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엘리멘탈 중에서 라우브의 스틸 더 쇼인데요. 이 곡은 3001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말 안 듣는 사랑스러운 중2 아들 생일입니다. 햄버거 세트 도전해봅니다. 하시면서 아들이 좋아했던 스틸 더 쇼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선물도 드리고 신청곡도 띄워드릴게요.

0: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마이걸 중에서 마이걸 테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에서 또 만나요.

0: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달콤한 과자나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마음을 달래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한입 베어무는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죠. 달콤한 간식을 먹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습관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자고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는 억지로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즐기듯 나를 돌보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스트레스가 밀려온다면 단 음식 대신 기분 좋은 활력소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웃음과 여유가 조금씩 돌아올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 가운데 바람은 부드럽고 물결은 잔잔하기를.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프라츠코프, 메초 소프라노 크리스탈 루드비시, 바리톤 발터베리 노래, 그리고 칼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콤한 게 당긴다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가끔은 맛있는 걸 먹는 것만큼 확실한 기분 전환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꼭 먹는 것만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깐 바람을 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쉬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 다를 테니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분 전환 방법을 몇 가지쯤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언제든 꺼냈을 수 있도록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지 그리핀의 랩소디 인 블루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심심함을 경험한다. 이 심심함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이른바 시간을 죽이는 활동으로 이끈다. 그러나 심심함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하는 존재다. 몸은 멈출 수 있어도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것이 심심함이다. 이 감정은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대로 두면 점점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 외로움, 불안, 우울. 하지만 그 바닥에는 하나가 있다. 자극이 사라진 상태, 심심함이다. 심심함은 그 자체로 드러나기보다 다른 감정의 얼굴을 쓰고 나타난다. 문제는 이 감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심심함은 두 방향으로 흐른다. 하나는 창조, 다른 하나는 파괴다. 인류의 많은 변화는 심심함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다는 감각,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다는 느낌, 그 감정이 새로운 것을 만들게 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도 흐른다. 사람은 자극을 찾는 존재다. 도박 중독, 과도한 소비, 끝없는 유흥. 이것들은 심심함을 빠르게 없애준다. 하지만 더 강한 공백을 남긴다. 그래서 다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 이것이 파괴의 방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큰 목표다. 삶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는 방식이다. 연구, 사업, 성취, 도전. 이 길은 강력하다. 사람에게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시간을 밀도 있게 만든다. 그래서 심심함을 에너지로 바꾼다. 두 번째는 작은 감각이다.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보는 방식이다. 출근길에 길가에 작은 풀을 본다. 그저 지나치지 않고 잠깐 멈춰본다. 낯선 사람의 짧은 친절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바람, 공기, 빛, 사소한 변화. 이 작은 자극들이 하루를 채운다. 이 길은 조용하지만 지속된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다. 큰 방향과 작은 감각, 목표와 일상. 이 균형이 있을 때 심심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심심함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다. 이 감정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살아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답하면 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심심함은 삶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되기도 하고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한다.

칼 라인에케의 플루트 소나타 D장조 운디네 가운데 3악장 안단테 트란퀼로를 제임스 골로이의 플루트 그리고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사회복지학자 엄태환의 책 불안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즘은 심심할 틈이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이 비워도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또 볼 게 없으면 다른 걸 찾아보게 되잖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근데 심심하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심심하니까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또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도 해보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틈을 주지 않는 이 핸드폰이라는 게 어쩔 때는 좀 별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 심심해서 책을 읽었고 또 외로워서 음악을 들었고 했었는데 그 시간을 너무 다른 재밌는 자극적인 것들이 채워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끔은 심심한 시간을 너무 서둘러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빈 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또 즐거움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2316번님 사연인데요. 딸과 함께 초대해 주신 오르간 연주에 다녀왔어요. 오르간 연주 듣기만 했지 보는 건 처음이라 그 발놀림이 신기하고 예뻤어요. 발놀림이 예뻤다. 오르간 연주자들 보면은 그 발 페달로 그 건반 모양의 페달이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페달처럼 길게 누르고 있고 한 게 아니라 막 움직이면서 바쁘게 정말 발놀림이 신기해 보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루이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로얄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여 루이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6권 작품번호 57에서 오늘은 세 번째 곡을 만나봅니다. 제목은 환상입니다. 제목처럼 꿈속을 거니는 듯한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선율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 하다가도 잠시 머뭇거리고 또 이 화성도 미묘하게 변하면서 어딘가 불안하고 모호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그의 음악에는 노르웨이의 자연을 그린 작품도 많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 풍경을 섬세하게 표현한 곡들도 참 매력적이죠. 그리그의 환상, 게르하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6권 오프스 57가운데 세 번째 곡 환상을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733번님 사연인데요. 단풍 들기 시작하네요. 제가 일하는 마장호수에는 방문객이 많아 바빠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마장호수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죠. 아, 지금 이때쯤 가면은 정말 단풍이 쫙 물들어서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이 가을에는 못갈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면 좋죠.

탐의 좋은 아리따의 해변의 노래 미시아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오프스 2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에 몰토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보내드립니다. 마르타 아르헤르치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작사 작곡 첫사랑 소프라노 최정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초청 지휘 정한결, 장대건의 기타 최지웅과 소재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피터 리우엔의 두데이 바이올린과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사룸바,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류트 협주곡은 기타로 들려주죠.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2014년 런던에서 결성된 바비칸 퀄텟 공연에 초대합니다. 바비칸 퀄텟은 ARD 콩쿠르 우승을 통해 주목을 받은 차세대 현악 사중주단이죠. 모차르트, 브리튼, 슈만 등의 현악 사중주 작품을 연주합니다.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아힘 찜머만, 소프라노 이혜연, 알토 오승은, 테너 김성재, 바리톤 안환, 오르간 박준호, 그리고 베를리나 징 아카데미, 서울 오라토리오 합창단, 서울 오라토리오 오케스트라가 함께 멘델손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들려줍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사역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와 라마르 크로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반 벨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조 황제 오프스 76의 3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반벨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를 소개합니다. 한 남자가 나무 아래 서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넓은 잎사귀. 그 그늘이 고마워서 그는 나무에게 노래를 바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다정한 그늘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남자,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군을 이끌고 바다 위에 다리를 놓아 그리스로 건너가려 했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 나무 한 그루 앞에서 이토록 다정해지다니 조금 엉뚱하지요? 천하를 가진 왕이 끝내 갖지 못한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사랑의 소동에 얽힌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세르세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동생의 연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소동이 시작됩니다. 아르사메네는 세르세의 동생입니다. 로밀다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로밀다는 장군 아리오다테의 딸입니다. 왕의 구애에도 아르사메네를 향한 마음을 지킵니다. 아탈란타는 로밀다의 동생입니다. 언니의 연인 아르사메네를 몰래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마스트레는 세르세의 약혼녀입니다. 남자로 변장한 채 왕의 곁을 지켜봅니다. 왕은 동생의 연인을, 로밀다의 동생은 언니의 연인을, 그리고 약혼녀는 그런 왕을 바라봅니다. 화살표가 모두 엇갈린 사랑, 이제 그 첫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의 정원. 세르세가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앞에 섭니다. 왕은 나무를 바라보며 천둥도 번개도 바람도 이 나무의 평화를 해치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토록 소중하고 다정한 그늘은 일찍이 없었다고.

옴브라 마이프, 그야말로 정말 가장 유명한 아리아죠. 아, 이토록 다정한 그늘은 세르세이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였습니다. 알토 모린 포레스터가 노래했고요. 아, 브라이언 프리스트만이 지휘하는 빈 방송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세르세가 정원에서 거니는 그 시간 정원 저편에서 맑은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왕을 살짝 놀리는 듯한 노래, 장군 아리오다테의 딸 로밀다의 목소리입니다. 그 노랫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세르세는 동생 아르사멘에게 선언합니다. 저 여인을 왕비로 삼겠다고. 하지만 로밀다는 바로 아르사멘의 연인이었죠. 동생이 반대하자 왕은 그를 궁에서 쫓아내고 로밀다에게 직접 청혼하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합니다. 그 사이 남장을 한 세르세의 약혼녀 아마스트레가 몰래 도착해 이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이 소동을 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밀다의 동생 아탈란타입니다. 언니가 왕비가 되면 아르사멘에는 자기 차지가 될 테니까요. 남자의 마음쯤이야 사랑스러운 눈짓 하나면 얻을 수 있다며 아탈란타는 자신만만하게 노래합니다.

온 테너 레자 드레토, 사랑스러운 눈짓 하나, 아탈란타의 아리아였습니다. 소프라노 마릴린 타일러의 노래였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아르사메네는 로밀다에게 편지를 씁니다. 심부름을 맡은 건 아르사메네의 하인 엘비로. 엘비로는 들키지 않으려고 꽃장수로 변장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어설픈 외국인 말투로 꽃사라고 외치는 모습. 진지한 왕들의 이야기 한가운데 불쑥 끼어든 웃음입니다.

아, 기 볼레르 피오리. 아, 꽃사실 분 엘비로의 아리아였습니다. 베이스 오언 브레기넌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엉뚱한 손에 들어갑니다. 아탈란타가 가로챈 것이죠. 아탈란타는 편지를 이용해 아르사메네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세르세 역시 그 말을 믿고 로밀다에게 아르사메네의 마음이 변했다고 전합니다. 로밀다는 상처를 받지만 그렇다고 왕의 청혼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놓아 군대를 건너게 할 수는 있어도 한 여인의 마음 하나는 어쩌지 못하는 왕.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세르세는 이제 뼈저리게 압니다.

그대를 외면하는 이를 사랑하고 싶다면 세르세이 아리아였습니다. 모린 포레스터 알토의 노래였습니다. 그 무렵 거센 폭풍이 몰아쳐 왕이 자랑하던 바다 위의 다리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왕의 끈질긴 구애에 지친 로밀다는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한다면 따르겠다고. 세르세는 곧장 장군 아리오다테를 불러 딸의 혼인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랑은 왕가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아리오다테는 당연히 왕의 동생 아르사메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나자 왕의 뜻이라 믿고 로밀다와 아르사메네의 혼례를 올려줍니다. 왕이 쳐놓은 그 물에 왕 자신이 걸려든 셈이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세르세는 분노로 몸을 떱니다. 지옥 깊은 곳에 복수의 여신들이여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라. 왕의 노래는 더 이상 나무 그늘 아래의 다정한 노래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심연의 잔인한 복수의 여신들이여, 셀스의 아리아였습니다. 알토 모린 포레스터가 노래했습니다. 분노한 왕 앞에 그동안 남장을 하고 곁을 지키던 아마스트레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버림받은 약혼녀의 꾸짖음 앞에서 셀스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마주합니다. 결국 왕은 아마스트레와 화해하고 동생 아르사메네와 로밀다의 결혼도 받아들입니다. 복잡하게 엇갈렸던 사랑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사람들은 다시 마음에 기쁨이 돌아오기를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돌아오기를 마지막 합창이었고요. 윈 아카데미 실내 합창단 아카데미 감머코어가 노래했습니다. 헨델의 세르세는 1738년 4월 런던에서 처음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마 저희가 아리아의 초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오페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오페라일 텐데요. 왕의 이야기에 하인의 익살과 변장 소동을 섞고 또 길게 반복되는 아리아 대신 짧고 경쾌한 노래로 이야기를 밀고 나간 작품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고요. 공연은 5차례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 오페라는 20세기에 들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헨델의 대표적인 오페라 가운데 하나로 사랑받고 있죠. 특히 첫 장면의 옴브라 마이프는 헨델의 라르고라는 이름으로 오페라보다도 훨씬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은 만큼 큰 힘을 가진 왕도 사람의 마음만은 명령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세르세가 끝내 평화를 찾은 건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때가 아니라 갖지 못할 것을 놓아주었을 때였죠. 어쩌면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하나님 아버지, 숲의 모든 나무들이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 주님, 주님을 향해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칩니다. 우리도 침묵하지 않고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찬송가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96편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공의에 우리 삶을 맡깁니다.

나무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어서 예수 전도단의 오직 믿음으로 보내드리고요. 김의배 찬양으로 내 주여 뜻대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새벽부터 우리 박운성님께서 이상희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카펠라 합창단이 부른 곡 먼동 튼다 일어나라 514장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신예숙님께서 내 이름 아시죠? 향기로운 나무의 곡을 정해주셔서 준비했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우산님께서 담대하라 청하셨어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민호기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하기 전에는 두려운데 하고 나면 나를 위한 큰 선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건강검진.

분이죠. 선영님, 오늘 동생과 함께 건강검진 받으신다고. 잘 받고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나의 등 뒤에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입니다. 옹기장이 로즈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은 조이포유에서 재룡이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조이포유를 통해서 발목 골절 수술 전에 기도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덕분에 수술 무사히 끝내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영화 신의 악단 죽게로 갑니다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 곡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죠. 나영환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메리제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16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은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파벌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성과 여성 간에도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등은 욕심에 사로잡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욕을 물리치고 서로 소통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우리 안의 욕심과 교만을 씻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새롭게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셋째,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당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할 때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정욕을 비우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초동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김해시립 합창단이고요. 김해선의 음성으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선한 능력으로님, 오늘도 일찍 출근해 찬양 들으며 일하는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보라미님께서는 교회 선교바자회가 다음 주 이틀 동안 열린다고, 저희 교구에서는 사과대추, 호박죽, 구제의류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과대추, 호박죽 제가 다 좋아하는데. 여전도회 임원들의 수고와 의견이 잘 맞아서 즐겁고 보람있게 행사 잘 치르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한 번씩 이렇게 행사가 열리고 나면 몸은 힘들지만 참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다음 주 이틀 애쓰시지만 행복한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하얀 귤꽃님께서는 저는 도시락 싸야 돼요. 한 달 반 구내식당 공사로, 12월부터는 6개월 도시락인데 내가 먹을 건데도 힘들어요 하고 보내셨어요. 아, 갑자기 도시락 3개씩 싸던 옛날 어머님들 생각이 나네요. 이게 도시락이 아무리 있는 반찬 그대로 싼다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신경 쓰이고 힘든 게 맞는데 그래도 또 도시락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도시락 싸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거웠던 추억도 되살리시면 좋겠습니다. 고일열님께서는 우리 딸 영근이가 12월 19일에 남춘천에서 결혼합니다. 10년 연애 끝에 캐나다에서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35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 새 식구 되는 차노사위가 착한데 우리 가정에 와서 좋은 관계 되게 하옵소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지금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물론 결혼 준비하느라 그것도 타지에서 결혼 준비하려면 참 힘들 텐데 많이 도와주셔야겠네요. 아, 당신을 향한 노래 청해 주셨는데 축하의 마음 담아서 축복의 사람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유리정은님,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두 달에 한 번 모임이 열린다고, 스포츠센터에서 만나 모임을 갖게 된 지 20년,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날입니다. 건강 주시어 모임 잘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좋다 좋다라고 하는 우리 멤버 8명 건강하게 하는 일, 가정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셨어요. 이런 모임 너무 좋죠.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행복하시기를. 김형미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청해 주신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산 아래 펼쳐진 불빛 자욱하다. 언젠가 저 불 켜진 골목 어딘가에 너와 함께 서 있었다. 낮은 처마 밑으로 새 나오는 불빛 오래 바라보며 간절하게 그 작은 불빛 하나 이루고 싶었다. 그 오래 남은 간절함으로 따뜻한 세상의 불빛.

김진경의 세상의 불빛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골목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작은 불빛 하나. 우리가 그 불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0: 주의 기도. 주니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김우경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작은 불꽃 하나가 안산 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광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의 곡입니다. 이 하루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1: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2: 경민대학교
3: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2: 경민대학교
1: 취업에 강한 대학
2: 경민대학교
3: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2차 모집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티오피아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원두를 볶고 빻고 끓이는 과정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완성된 커피 한 잔만 내오는 게 아니라 향이 피어나는 시간부터 손님과 함께 합니다. 좋은 것을 완벽하게 다 마련한 후에만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아직 준비 중인 식탁에서도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고

서툴게 내놓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하는 일은 완벽한 준비보다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죠?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3289번으로 문자 주신 분. 오늘은 대구 삼덕교회 금요기도회하고요. 내일 모레 1018 VIP 전도잔치 준비합니다. 아유, 바쁘시네요. Down in the Valley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신청하셨는데 딱 저랑 텔레파시가 통해서 저도 듣고 싶어서 틀었는데요. 마음이 통했습니다. 앞에 흐른 곡은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즐거움님 늘 러닝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는데 오늘은 발목이 아파서 집에서 여유 있게 청취합니다. 왜 발목이 아프실까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지. 이게 운동하시던 분이 어딜 아프면 물론 병원도 다녀야 하지만 우선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통증 사라질 때까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7061님은 택시 기사님이세요. 오늘도 맑은 새벽 공기 마시면서 택시 일터로 나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객님들을 즐겁게 해드릴까? 그리고 또 어떤 고객님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실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예, 10월 16일 금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2시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1부는 라디오 그리고 레인보우로 들으실 수 있고 2부는 레인보우 앱으로만 함께 하실 수 있죠. 사연과 신청곡은 앱 게시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패티 페이지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나왔더니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갔나 봐요. 교회 주변과 집 근처가 많이 달라진 모습도 놀랍네요. 모두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세요 하신 0694님. 이렇게 비가 한 차례 지나갈 때마다 기온도 뚝뚝 떨어지고요. 나뭇잎도 떨어지고요. 주변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가죠. 예, 오늘 나오니까 진짜 간밤에 비가 좀 내려 있었습니다.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Majestic sweetness is enthroned 빛나고 높은 보좌와 1370님은 일어나서 CBS를 켰는데 공황장애로 힘들고 불안했던 마음 미나님 차분한 목소리 들으니까 좀 편안해집니다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도 가끔 이 불안증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방송할 때, 그러니까 라디오 뉴스 할 때 과호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저도 있어요. 실제로 한 달 전쯤 생방송 시작 한 2분 정도 앞두고 제가 숨이 안 쉬어졌어요. 사실 큰일 났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 선배한테 숨이 안 쉬어져요. 저 못하겠어요. 이래 버렸어요. 근데 야, 역시 이 선배의 짬밥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선배가 하나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미나 씨, 숨 안 쉬어지면 뮤트 버튼 누르고 저희의 그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고 숨 크게 쉬고 쉬어가면서 해. 이러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고백했더니 아주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안정이 찾아오면서 무사히 방송을 마쳤습니다. 예, 선배 고맙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하나도 난 당황하지 않았어. 베테랑인데 난 베테랑 미나 씨한테 맡겼지. 또 이런 침착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370님도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너무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두지만 마시고 너무 힘들 땐 오늘 사연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의 약점을 고백하고 나면 도리어 더 편해지더라. 저의 경험담을 고백합니다. 쑥스럽지만 민망하지만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와 손주들 먹일 맛있는 음식 준비하면서 설레하시는 7493님 신청곡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하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서 그리는 첫 그림은 고요한 서재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하가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의 묵상이 바로 이 말인데요. 히브리 사람에게 묵상은 눈을 감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움켜쥐는 사자처럼 말씀을 물고 놓지 않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면 밥 먹으라고 몇 번을 불러도 못 듣죠? 아니,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그 집중력이 부럽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휴대전화 진동 한번 해도 성경 읽기를 놓아버립니다. 눈은 말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바깥 소리에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묵상이 아니라 구경입니다.

사자는 먹이를 앞에 두고 딴 곳을 보지 않습니다. 물고 씹고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말씀 한 구절을 입에 물고 온종일 중얼거리는 거, 이것이 히브리 사람의 묵상이었네요. 우리도 오늘 하루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물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하듯이 말입니다.

0: 내가 듣고 싶은 찬송이 알아서 나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 대박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데도 노래가 나오는 좋은 방송. 와, 0584님 고맙습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Morning into Dancing. 나의 슬픔을이었고요. Shout to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 반가운 문자가 도착했어요. 9085번으로 오셨는데 75번 운행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어제 승객 한 분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답하고자 사연을 보내요. 저희 75번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하면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 여객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번호를 기억해요. 75번. 왜냐면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이제 흔한 단어가 아니라서 갈마 맞죠? 갈마동? 갈마 75번 맞죠, 기사님? 승객님도 기사님도 모두가 함께 듣는 방송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네요. 기사님께 제가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루 아레나님도 쿠폰 받아주세요. 호주 시드니에서 10년 애청자였는데 지금은 한국 적응한 지 2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 시간이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은 새벽에는 택배, 낮에는 청소로 참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애청하셨고 한국에서도 애청하셨고 여기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일부가 끝날 때 여러분이 제게 건네주시는 끝인사 중 제가 가장 섭섭한 인사말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에요. 아직 끝이 아닌데 2부도 있습니다. 대신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조이포유 채널에서 저는 7시부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위로의 힐링의 팝송으로 마치죠. 오늘 준비한 곡은 마이클 잭슨 You Are Not Alone.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인 아침 김윤주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면 되도록 한 번에 곧장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어 하죠. 돌아가거나 방향을 바꾸면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돛을 달고 바다를 항해할 때 태킹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데요. 맞바람이 불면 바람을 정면으로 거슬러 갈 수 없기 때문에 배의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지그재그로 나아가는 건데요. 빙빙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바람을 이용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죠. 지금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어쩌면 지금 새로운 항로를 찾아가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이었어요. 항해할 때 태킹이라는 기술 얘기했는데요. 갑자기 맞바람이 불 때 당황하지 않고 바람을 타고 돌고 돌아 목적지에 가닿는 기술. 저는 서핑은 안 해봤는데 서핑도 그런 거 아닌가요? 파도와 맞서지 않고 파도를 타면서 파도를 즐기는 거. 연날리기도 그렇죠. 바람에 연을 온전히 맡기면 그 연 끝에 달려있는 실을 통해 나의 손에 전해지는 그 손맛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고. 그런 거 되게 멋진 일이잖아요. 우리 돌발 상황이나 어떤

0: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도 탈수 있을까요? 타면 참 좋긴 할 텐데, 저도 아직 그 정도 내공은 안 되지만. 돌발 상황이나 문제도 당황하지 않고 바람처럼 타면서 돌고 돌아 목적지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네요. 자,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1: 명태원

0: 명점 명표장 주갑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812님이 왠지 크리스마스 느낌도 난다고. 이런 재즈 음악이 약간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있긴 하죠.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4380님 신청곡이었고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Come Fly With Me.

0: 예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70일 남았다고 합니다. 9413님 두 명의 취준생을 둔 엄마입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오프닝 멘트가 짠하게 다가와 글을 남겨요. 어려운 취업 시즌에 공채며 인턴이며 광탈하면서 힘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더 큰 세상을 가기 위한 항해를 하고 있어. 맞아 얘들아 너희는 지금 바람을 타고 있는 거야. 그 바람이 너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물론 지금은 바람이 너무 세서 좀 힘들겠지만. 4229님 어제 인스타에 올라온 자영업자분들 명단에 저희 동네가 있어서 당장 다녀왔습니다. 와 생일이어서 원래는 다른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갔습니다. 덕분에 동네 맛집 알게 됐고요. 사장님께 슬쩍 아는 척도 해봤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사진으로 유추해 볼 때 부추와 오리고기가 있는 그곳은 수서역의 부추덕 아닌가요? 아 너무 이런 거 너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송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주디스 여러분들의 가게입니다. 주디스 가게 우리 동네에 있다면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대와 여는 아침 인스타그램에 우리 주디스 여러분들의 가게 명단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여기 우리 동네인데 우리 근처인데 하는 곳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듣고 왔어요 하면 사장님이 하다못해 음료수 서비스라도 주시지 않을까요? 아 물론 이것은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CBS FM YOU 인스타그램 아이디예요. CBS FM YOU 검색하시고 인스타그램 오셔서 명단 한번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가 조만간 요거 지도로 만들어서 지도도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합니다. 많이 와서 구경해 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은 아침, 점심 시간대별로 옷을 좀 다르게 입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일교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오늘도 아침과 밤에는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만큼 커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지만 다소 쌀쌀한 곳이 있고 낮에는 지금보다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네. 포근해지겠습니다.
0: 네,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면역력 떨어지기 쉬울 것 같은데 이수경 리포터도 감기 조심하시고 네.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어제보다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은 야외 활동에 지장 없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서 서울과 원주, 강릉이 23도, 대전 24도, 전주와 대구,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낮 기온은 예년보다 높겠는데요. 하지만 주일인 모레는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가을비치고는 양이 제법 많아서 중부지방은 최대 80mm까지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나들이를 계획하셨다면 모레보다는 토요일인 내일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 16.4도, 부산 15.6도, 광주 12.3도, 대구는 10.4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글렌 메데이로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2795님 신청곡에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블리스님도 와, She 어제 딱 생각났는데 오늘 딱 들어서 너무 좋다고 보내주셨네요. 0523님은 직장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곳에 억새가 많이 피어 있어요. 가을임을 열심히 알려주고 있네요. 근데 윤주님은 억새와 갈대의 차이를 아시나요? 억새는 억소리 나고 갈대는 갈색인가요? 사실 잘 모르는데 찾아봤거든요. 갈대는 습한 곳에 살고 억새는 건조한 곳에 산대요. 그래서 갈대는 강가, 억새는 산이나 들. 그리고 갈대는 전 세계에 다 있고 억새는 우리나라에 비롯한 동아시아에만 있다고 합니다. 가을에 요 억새, 갈대 이런 거 너무 장관이죠. 직장에서 이런 게 보이신다니. 좋은 곳에 다니시네요. 자, 오늘은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투표 있는 날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이 있어요. 세 곡 중에서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는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도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요.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7시 30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키이라 나이틀리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0606님 신청곡이고요. 영화 라라랜드 OST 중에서 Another Day of Sun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내 마음에 어울리는 음악을 골라보세요. 감성을 스타일링하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를 들을까 떠올리다가 이 노래에서 생각이 멈췄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지만 오늘 아침에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화려하게 마음을 흔들기보다는 조용히 기분을 바꿔주는 노래. 혹시 제목만 듣고 뭐지? 하실 수 있지만 들으면 아, 이 노래 하실 거예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를 이어가면 좋을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진짜 너무 새삼스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승철 씨는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놀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서현 아빠님께서 오래된 노래 뒤에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0543님도 리듬이 어딘가 모르게 서로 낯익은 노래들인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청해 주셔서 비슷한 부분이 있나 잘 들어봤거든요. 오래전에 불러왔던 노래가 요거랑 그리워하면 언젠가 좀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진심을 담다. 한우.
1: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2: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리.

0: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6: 1544-7575.
7: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8: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9: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10: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소리가 만듭니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5: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4: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무미림이 곧 온다.
5: 고덕의 중심.

0: 등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1: 평택보다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4: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1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8053님, 서울 보라매역 우동찜 니모사쿠 셰프님이십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CBS 그대와 여는 아침을 듣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2인 기준 음료를 서비스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서울 보라매역 니모우사쿠 근처 사시거나 거기 또 큰 병원도 있잖아요. 병원 갔다가 생각나실 때 한 번씩 들러서 같이 또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8053님. 그리고 또 다른 그 우리 자영업자시죠. 경동시장 건어물 아저씨께서 더피의 멀씨 신청해 주셔서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 곡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입으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미국 물가 충격과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에 어제 코스피가 7.5% 넘게 폭락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간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막판에 반등해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기지 총기 난사범의 총사령을 상중계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섰지만 희생자 유족들이 원하면 참관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제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선수와 임원, 재외 한인체육단체 등 3만여 명이 참가하고 22일까지 50개 종목의 열전이 펼쳐집니다.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산행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고도에 따라 기온차가 큰 만큼 옷을 여러 겹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엽이 쌓인 곳과 젖은 바위, 목재계단에서는 보폭을 줄여 천천히 이동하고 급경사에서는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서 SNS를 중심으로 한국 빅나이라는 이름의 아이스 밀크티가 인기 음료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시사주간지는 이 음료가 한국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름에 한국이 들어가면서 흥행 비결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서울 23도, 전주와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647님 신청곡이었어요. 시아의 샹들리에로 2부 시작했습니다. 2박 3일 인제 자작나무 숲 다녀오셨대요. 9427님 낙엽 쌓인 길이 많이 미끄럽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일요일에 비 온다는데 산행하실 때 가을산 등산하실 때 젖은 낙엽 조심 또 조심 작은 모포 지그재그 기억하시고요. 9427님이 오늘의 예상 정답은 지그재그 하셨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퀴즈콕이 없고 불금이라 설렘 코너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 오늘의 설렘송 투표 진행되고 있어요.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주디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고요. 투표하시고 이유를 적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0: 레인보우 어플 이용하셔도 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7: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8: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7: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4. 조강.

불금이라 설렘.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섬집아이님입니다. 첫 번째 설렘송은 장국영의 투유. 제 첫사랑이자 만인의 스타였던 장국영 오빠. 국민학교 시절 국영 오빠의 노래 투유를 들으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커서 꼭 한번 국영 오빠를 만나보는 게 어린 시절 제 소원이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추억입니다. 두 번째 설렘송은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중학교 시절 영어 시간에 팝송 한 곡씩 부르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화 라붐을 보고 이 리얼리티에 푹 빠졌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저에게도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이 찾아올까 상상하며 노래를 달달 외워 불렀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그 시절의 풋풋한 설렘이 되살아납니다. 세 번째 설렘송은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한창 PC통신 천리안이 유행하던 시절 온라인 접속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화 접속을 보면서 사랑의 콘체르토는 어느새 제 연애 시절 세포 하나하나를 자극하는 설렘곡이 됐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남편과 처음 인연 맺었던 그때의 두근거림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보니 어느새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좋아집니다. 음악은 참 신기해요. 세월이 흘러도 노래 속 설렘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섬찌바이님 덕분에 저희도 설렘설렘하면서 추억여행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두부 외식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장국영의 To You,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세 곡 들으셨고요. 투표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유 적어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7933님, 좋아했던 선생님 책상에 To You 초콜릿 올려놓고 심장이 뛰도록 교무실을 나왔던 그 시절이 떠올라요. 장국영 씨 목소리 못 잊습니다. 유스티나님, 나의 영원한 배우이자 가수였던 장국영. 매년 4월 1일 거짓말 같던 그를 기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만우절에 너무 거짓말처럼 우리 곁을 떠났죠. 은디님은 두 번째 노래 투표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제가 소피 마르소가 된 듯 설레거든요. 흐린 가을 하늘을 보니 왠지 이 노래가 딱일 것 같습니다. 2660님은 큰아이 임신했을 때 소피 마르소 닮으라고 포스터 붙여놓고 대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2660님을 꼭 닮은 아이가 나왔겠죠. 근데 여성분들도 참 소피 마르소는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뻤죠. 고주사리봉님, 러버스 콘체르토에 투표했습니다. 영화 접속에서의 마지막 장면, 이젠 없는 피카디리 극장 앞 카페에서 친구 기다리던 생각도 나고 별 모양도 기억이 납니다. 2712님, 20대부터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가끔 꺼내듣는 노래예요. 전주만 들어도 젊고 상큼했던 20대 시절 생각나서 설렙니다. 전주가 너무 좋은 노래로 진짜 유명하죠. 자, 이분들 포함해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 정말 박빙이었네요. 자, 오늘 설렘송 세 곡 중에서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한 노래 1위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경이 오빠 장국영의 To You 36.3%로 1위 차지했고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34.5%로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가 2위,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는 29.3%로 3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골고루 다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장국영의 To You 1위였습니다. 자,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사연과 함께 가요 3곡 또는 팝송 3곡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말머리에 설렘 적어주시고요. 각각의 노래에 설레는 이유를 하나씩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8시 26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1585님 신청곡 이글스의 Heartache Tonight 그리고 로버트 발머의 Bad Case of Loving You는 1415님 신청곡이에요.

김현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입니다. 달그림자님이 콩나물 전철 안에서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서 음악 즐기고 계시대요.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0537님 신청곡이었고요. 사샤 슬론의 올더는 0716님 신청곡이었어요. 0716님, 일본 여행 가신 엄마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고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온 가족이 걱정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나중에 같이 가신 친구분 가족편으로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휴, 안도의 한숨을 내셨네요. 엄마,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즐거운 여행하고 오세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연락 안 될 때. 진짜 특히 해외여행 누군가 갔는데 연락 안 되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어머님도 너무 놀라셨겠다. 핸드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잃어버려도 멘붕일 텐데 해외에서 잃어버리셨으니 너무 불편하실 것 같지만 어쨌든 네,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0716님 신청하신 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41분입니다. 9579님,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했는데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져요. AI 친구를 만들어볼까 하는 중에 주디스가 되었습니다. 요즘 그대와 여는 아침과 소통하는 게 낙입니다. 예! AI를 이겼다! 제가 이겼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AI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물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 기계일 뿐이에요. 근데도 그 외로움과 뭔가 인간관계의 문제점들을 정말 너무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깔끔할 수는 있는데 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깔끔한 게 좋은 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질척거리는 저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네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듣고 있어요. 드디어 회원 가입하고 글 써봅니다. 신난다. 모두 다정님.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천둥번개님도 오셨고요. 애플 이호님 첫 인사드립니다. 나의 하루를 이제부터는 주디와 함께 반가워해 주실 거죠 하셨네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자, 8494님께서 유치원 행사 있어서 샌드위치 100개 만들면서 듣고 있다고. 와, 100개요. 벅샷 르펑크의 Another Day 청하셨어요.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2691님 호주 여행 사진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히 잘 봤습니다. 2691님 신청하신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들으면서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월요일에 나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 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폐암

0: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한 주의 끝이 보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개운해집니다. 마치 복잡했던 일을 말끔히 끝낸 후처럼 또 시험을 마친 뒤처럼 홀가분하기도 한데요. 이럴 때 쓰는 개운하다는 말은 몸이 가뿐할 때도 마음이 가벼울 때도 또 국물 한 숟가락이 깔끔하게 넘어갈 때도 사용하죠. 미뤄둔 일을 하나 끝내는 것,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한 주를 버텨내느라 어깨엔 피로가 남아있지만 금요일이라는 말만으로 마음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 오늘은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할 일을 하나씩 정리하고 창밖의 바람을 한번 느끼고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쯤 가볍게 내려놔 보시죠. 아침도 좋고 금요일이라 더 좋고 몸도 마음도 개운하게 시작해볼까요?